0: 지다마시 기라니는 무제 미스다 맘사샤 뭐야 그러래 얘도 때네 운에 구디 대야시도
1: 장군에 그러고도 자라샤 차도를 예주절 갈시 유배 시고 유배 고주 수술 고주 대샤 수수기 학산 난다 스부 대스기
0: 지지지지지 마차 세미나 가면 자체 빈초 이네 인부드게 운에 승부 대야시도 와 수소 키면 가게 매네 탄도기가 벼지고 없이
1: 디니에 주저 미상고다 잡게 유자리
0: 지지지지지 창문 야오시 야오르다 잠멍을 배시고 나 가르쳐 주비네 창문 야오시 아자 잠 가르쳐서
1: 나 소신 제가 주게
2: 他的公司名我可把了去成不成可困难是俺学校前我真没当想

0: 자, 나 롤레 이다오.
1: 하. 하. 야. 하.
2: 정크? 미디 제시아디 가르치가.
3: 디 수신게 갑자 첩첩시리. 수신게 콩콩다르제. 코나 냠레 진디도 쓰기. 니 정콩게 수신로 제도를 씀기.
0: 세상 렉티게 소소 제출시 장대 클라능시 사수조선 과용구시
3: 니 수신 정신 대유 소화텔러 다도 제잡매 카사님도 처브라 친제 로고지 규파샤니 역시 롱하스스 아 다삼단에 저여 말이 디가러 콤베드 에리슈워스 치샤 니 콘리 제가 조르베
0: 조마시 메야 신탁시
4: 계지 작전 첩치부 청크 你家给拿了罗油人矿台里罗油压铁地里罗捏起这些把零起归切都这都是真的就你这

0: Pechin resi gi. Gu resi duwa Pechin.
1: Pechin ikir.
0: Yine mo rang Hollywood da chim da.
1: Qian zu luo yu gu shi bi a.
2: Ha hun zong a.
0: Bi da. Wo zhe bi. Ta de me zhe wo zhe bi zhe da. Ra wo zhe.
1: Er ne.
0: Ji. Ta de bu ge de ma shuo shuo. Ji. Yin ji bu ge su yu zhi la.
1: Ji ji.
3: Ji. 직주니투게 로용아디 덴데네드조시 군이 초르샤세 군이 초이나자메나자 마란즈 인지섭소시고시 아치디 갑디자 가고요시 케시 몽고네 로용제 수신로부치가 용유나 샤르갈레 수쿠르다 니에 그두유네 최바넬 케이브치규 정거게 슈도치디 제브다가 민나 로용시 다오는 슈도 지딘 지야디 민나가 잡라 쎄므죠 키싱원에 딘데 이비나 디 가르춘구 역시 정거게 양갸 수시 꾀주 다야 이부디 춘구시
4: 저비더 내주디 제 퇴르모 줄라 키싱원에 내주디 저 퇴비나 시갈라시아디 미유스지
3: 지외 상심제 딘데 정마시 디니 최바 제섬이 수신 고주시바 기균이가라 삼루당 혹시

0: 저비도 쟤는 좋아하는 게 기교의 매미디 다 뜻이었지
1: 소신 그저세니 나주 공세 챙구민의시 라고 야우유는 예년의 기억시 다가인 나니야 주의다 다다시 도스네 신빙에서 바르자가나 책시 바르야오 제게블라
2: 구쇼수라 도스 구르나 아자 민나랑 삼피익시

0: sarge arat yidu ya kapte du ngarani ge arashidam chungni tu chi chel khen tu to ya mi do mi chin da ge mo du bi no mo su che wo ma si bi chi sarge ji zu yin sia di mo ne yao chi es ngarani si je kap jo da ye chi tu bi do sarge arat ki je na lo su ma
1: ye che zu le sa Rani ke song tabu de zhe.
0: Xie xie xie xie. Ma xin ye ran da ba. Ye rang qi du li bu yu zhe zhu. Sim nu yu gu de.
1: Rang qi du gu gu zhe li qi yu de wa.
0: Su su. Gu gu de zu wen qian de su su zui lin xie ge xie. Ke si rang xi le de mei bi de. Ga le ha zui ge ne de zhe xie du ma xie. Ti li a ra ka ji ji. Du xie ge xie. 로주 아랍은 체브디 디리기브제이
1: 디콘러 카체 체브르바 나게지 차가 팅탕고드르디 통도르 마르베 카레 나 이시메베 나게지 차 토고 마르 성드웨
0: 소소 자니에 집에 규제미네 쭉 시럽 유슈다 준다 시슈미네디 아 이네 방치라
1: 방치는 아래 둘러 맵스업지. 네 신규.
2: 등기 총도도 최사업대야 주도 체비. 네 전원에 약도. 등도 네 상하라. 연락 사가 조세 요마르베. 랑 투수이나 님도 독시 제가 줘. 小爱. 小爱 씨.
3: 랑게 갈시해 봐.
2: 랑 소마티브 게임도와. 등기 총조도 랑 옆대베스라시 통수. 你家刚来开车没吧？杨明，你们开车是你司机？
3: 没个，俺在那头的。
2: 阿丽。
3: 张。
2: 你走开了都。
3: 俺罗主义。
2: 你让姐夫。
0: 你路不多讲，给几点这钱去？听我穷牛妹妹说呢，俺给爹是白叫啊，真给给。龙我懂了，亲密点。

0: 야쇼.
1: 아자. 텐도니 귀인베.
0: 녀저유.
1: 아자. 만예 홀마 깁제비나. 밀람 초부터 제던 거다. 수신게 어유시에 중에.
0: 녀라러 지야지. 자다 유션 가로치베 규림나러 참리 라는 소나티 데슝도게 누부메베 소르드레
1: 가스보리아 그이테 누메바
0: 비나 참리랑게 미데 젤라스텐데 시라요리데 칼레 가츠겸네 제도야 요마리 이네 미신다게 더데붕안에 제도고지
1: 할레 수심 가로두게
0: 아씨 겔 녀처와 랭게다 최바가 좀 맛있다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유순게 바바든 뒤 인가 수민도 세상에 강과 순단의 고수지 증거인 뭐라게 딤주겹이야 저쪽부터 쓰나 이게 개겹이야 내 증거인 대가로래 수신게 랑뉴쇼라 스테이 중에 랑게 증거 세가신 빠르게 배둔다 디긴 게 랑캉으로 지기도해 하지 이게 미드 야수 여말이 싸무죠 나라주다 퉁고걸 미드 딜에 이양아 야악도 와
0: 장계수신은
1: 소소숙다이네 더더 메시인도 자가시 대차타쇼샤 접제동문에 수신의 경고도와
0: 아스랑게 갈시유 나중무시유나 딘제가알러 샘스다야기 게시야시이지
1: 아지 왜 루이게야유메 포미와 요마르다 게시랑루중무 조리능시 쉐비나 랑룽게 게그리
0: 딘제마쇼시 모랑게 제진에 가수다 쉬루디데어다 무시네 마라미도 케마지 Kirsim yuwe kuyu di dina diya yu ring cha jie Simgang le yuwa qin buji Rangka ji yu
1: Chukta di jinta tuan chu nima da Zhuli khor xia san chik chen chu Unne mora ning xia ri xia Rang xue da Tangdo su xin gab xie

근데 야 지혈 값이 뭐시? 디데시야 고급 라야시도 말배 아. 직도다. 난주나라 무미기 축다 수유네. 뭐랑게 신용 맛이. 에 고급 졸라 담브란다. 용 맛이. 대물 맛이네 맛이 뭐시? 다른 게 신자. 나 르직 직제시유. 니네 칼라야 오스다 주인.

0: 기라니 응원에 뒤져 줘라. 나카라 담바리 사가지 나르지.
1: 이내 미나게 다리 닝젬부 주고 멤버십 쳤다. 로가 심시라 리선비.
2: 랑게 예삼차 더나 뒤져 지금 유리. 강원에 갑시라 줘.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탑갸미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신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응우유네 신토블라 Kengchungkyungu Rodnisi Bijing Bimintang Tiewei Rengxingki Ming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ki Nganzhi Sudabki Menju Chidab Sardo Deyujin Kelian Bangdian Jiongatang Mingdu Zangsi Mugyur Zegyu Purni Tongwa Wangza Nyamsu Jiyu Kesi Kiran Ming Rebzhi Chibata Ming Seba Mintongwa Mingju Tuenba Ming Gamba Sogi Nantun Yuzi Bijing Bimintang Tiewei Rengxingki Ming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Tsongkang Nang Lepian Gyokong Zhongabju Rimi Takjetang Rimi Nyamlin Nangchokbe Gun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gi Linggor Shalam Pahuo Ch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ga Ni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chu
3: Hoya, Senge Linggor Takjin Hanggu Di Nye Lo Chu Zhe Kondwa De Senda 다른 한국어디 나랑 좀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4: 그때 난 저의 한국어디 진짜
5: 아야 저 기사
6: 저들 돌도 주게
5: 자가 디스스케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7: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스 딜의 링지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구지 링기
6: 자야 오스차사 도시에 초코샤라
5: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사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래
6: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빨디 문지 야부지나로나
1: 타스 원조 총대 장구장 한리방 총강 품세팡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샤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8: 红果啥不地我呢咸的面条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吃多养过呀就这地呢要得不连果得当出来红果地花不钱不送账刚把那这个

0: 오야 오야 멍우아 멍우아 개어마리 개어마리 멍우아 멍우아 멍우아 밥대유 밥대유 밥대유
1: 부기베치러 예추조다 추조 아직 템디월로 아무라 니네시
0: 멍우아 멍우아 멍우아
1: 공개 당도 먹으시라는 게
0: 멍우아 오야
1: 이네랑 게 싱그르마 사워 장비 자동디 헨키지 콜로 국타메자 당리나브시 부딩 밀더드 옐로타 제비 르동 가르쳐고 있네 아 인지 경쉐다 예자 시슈르 차브치기 카인스는 땅아 아래 가베미다 카첸듀미도 예 교직 하게 매베 제시드 디미 이내 회의 쇼샤
2: 부딩
1: 布丁将我约的了今天我预备不过去的切赞擦落出被鱼人拿了帕姆尼团大了那我是来学的第一块了让叶的三木口语给马上你也躺到我那布丁的名纳了送给我三木去接了皮特给我罗布西拉切赞可里可里的接着多少去接了里这个公司学习style的 kenji shabri kali kali la nga yenang gyu zebe jimbu tangu chel le chu hop da ga nyen chob mang gu nyen ne su to gu che sa mi na le gyu che sha nie bu ding ji le guo le ji be bu gu ming pa de ke je so wa ge chung du mi du yi ne o su chu sha bu ding gi ming pa zhu lu de ge cha sang gu chung sa luo de ge na sa gu mang gu da che che ne ka ke xin yo ma ji
2: 前两 주저 다 주저 하지 랑 능미 리고십 준 군요매
1: 남주기네 예발아 유리 메시는 예 부딩 로듄 리듀 딱딱하다 스텔기 견제 투삼레사 그때도 데모 처비네. 예사베 무디스 신주국 소화기야 등 그릇 삼추. 개심이 나래 로용비나. 어느가 소 럽친을 주도는 신기 렉송 소화시야 요 삼추. 이내 탐체. 말에 맵스스.
2: 최선 로디게 나러. 장애 문랑 구대여러.
1: 아무라다 피터게 양스 미나 로용고 마리스네 네 이지 춘 체메
2: 도도 가비베
1: 제시디 니랑 팅지 럼요 미나레 팅지 셴요 정신은 안 갔으네 뭐라는 감매 야너 네 가스티 텐스나 네베 춘스 갑고요 솜치나랑 아다 낭초치니 미나들이 첩둥게 고급체도 수수보고를 동신이 얘기 미나드미 이는 역할을 칭매 카인스는 뭐라게 예매스나기 삼칠렉 슈트 잽지 부디 이는 아무런 감매 로디게 구대야 마르루이 마슴사지 自动 스카레 동의도 다 되브리 잘라 중재 톱드 님도 갑신이 지다 자심도 드 무로치니 쉬엽드리
2: 미마구 라님도 点对여지
1: 이내 라니의 칠대로 치는 선비 라무도 요마리
2: 기지디주 상견 안 같이 오시 랑샘나르 녜수금 제무톱지 교도 합시 동두게 아라님도 대비지라 장강에 같이 내님도 냠도유 디녜라르 갑치다치

0: 지금 딩라. 규정 구제면에 센터 다가랑 쇼샤.
1: 장게 규정 구모토 신기 유시. 장다 小雨 집시라 체자 나 집시 삼치.
0: 디제 마시. 이자 저전 소주나 레몬 구세 요제 요르당구기. 제사 드리데 용제 광다 경왕 배유라기 천시도 님도 세가 되게 쉬어야이.
1: 나 좀 뉴스제 정시 다가 줬지. 考虑了张大小雨您这些主要是四个 나다님도 친구는 小雨们 입시급 你也真是提醒呢 小雨, 这亲妈是别 没让满足狂了 给你你卡最需要四个的话 是的 提灵牙让给俺还是些自己
0: 진주 접진시도
1: 잔 참아 요시 이니 나이 잔 가비 유

0: 다다시 키란 허나 시제 취한 이 버스기 니기 지비 정배러 상하쇼스 피기 제약 초 야후엽자 청시 시사베 지라 피기 추가 되게
1: 지유 니에치네 너니 청시 대 차베 지르 니에 나르파 친지 처진고 기지 야후치네
0: 레스
1: 교통 다 심도 고피 청샤바
0: 레스

0: 치유게 마친도 고샤 치유게 미니 더 얘기 말 봐.
1: 가르고도 찍도다.
2: 접전 속중 공부시다. 나스님도 렘도.
0: 스님도 렘도. 공부시러 쓰기.
1: 왜? 왜?
0: 아.
1: 봄도 수레 아.
0: 멋있네. 뭐랑 안 좋은 심이 림도라. 노자시시 접전 속중 미에 림도. 아자민아, 디게 니 도루 제베 계급 준비 멤버 남장기 제시인 디게 예바 사오기 세강기 잠자르샤 수신 리스나 아자랑게 수신 쯔다.
1: 응응.
0: 턴도 도스네 키라니르 차카르 쯔쯔쇼레.
1: 신도 준비 지바 수신 레어 치두 사야 당도 수요 마리. 셰스라 게베 심부고 워추나 니엘 칼라 심부 소오지 스고리 이네 수신 디제 마리. 수신기 쓴부고 워초나 니엘은 미디 차차 덤송 채우지
0: 샘슨라
2: 하이 민나
1: 감사 어찌 원해이 너니 규정 분야만 마쳐버라지 랑게 곰시레 근도 침부친도아 레그치디 능치용기
2: 샤와이러 메슈세리그 톱달라기라 조지 최상아로 우체 통제
1: 아레 영아 샘순 샤와이 도스네 능이기시디 라뇨비나 산데다 통도 가르예네 녀레러게 단다 다그리
3: 뭐가 니장아 세리다 저와유버 롭저 집에 가이 드리 그거디다 디제 롭저 야우시
1: 영아 쟤는 아직 거주도
2: 되다
3: Yet.
1: 你的你让车子前面接行让给打死的你你家也白操死你你的你们去其他前面你的呢让给车子把这个了中路苏里面不跟这个强行村托不马赛腾多空给中路苏里车下了个新的米西路苦苦前面三不村不过的
2: Rangka Shevdi Thakran Rishsangbi, Dikwan Lingye Thukku Chesdi Yeh Bai Chawge Mang Sola Jikyong Chebdi. Yine Dijay Chenna Minna Di Ngunshu Ngun Se Mindu Sangbi.
1: Rangka Lonye Doida, Lonye Fuli Da Sashi Nigdwe, Dinang Minna Zohdi Gatu Chemi Nyangwe Jele Mishi Lono Sam Shira Dengri. Tendo, Burchul Khenze Yadche.
3: Gwashi, Nye Shingu Yu. Nye Me Se Su Du Seri Di Pichu Deng Yu Yu.
2: 过下土油马里啦苏古斯日不塞中日通多提着斯里我你给地国先买我你给罗尼不就看死你几国先鱼啊提醒马里我你不听的让给谢伯罗尼的你捏带鱼让三不懂的其实没几个团大吉了罗斯基督学呢点点让谢车送小日免不去送啥免别吃我吃不吃 제사 참새 미엽시 걸다.
4: 저스트

0: 자, 네 루지씨.
1: 야, 루지씨 우린 장안하교. 나 롱예 다우유.
0: 롱예 가다우유. 베드 이기양시야. 윤중그 지도. 응, 롱예가 유지. 응, 단도디 첩두유 첩지지. 자, 레리 유니에베야.
1: 장경아, 수수가위외미다 바다니르다니에는 롭소차오르스도고 니란시에고 이기디게나르 레그치니에기 미창매민도 니디규용체비는 롱예직소근제 지구유매 니창마하고바
0: 제너라게 자세민의 소중을 팁다오시
1: 디카제
0: 라바도 게차유베 차와춤 디나르 베리 자마트요시 레리디나 조조사무고요르다
1: 나 간주무주 잔두규님이도 나 링내 장고섬기 수신경아 게치두 랭기외 맵진두미도
0: 전에 대만 후드게 그뒤 대처지야 아사라 대처뒤 수신 아우스카 샤가스다 라서시
1: 나모르 주무도 배차와 여마리 파 유당 하수부 맞소다

0: 디랑 제비 우유니 쯔르 봐.
1: 지게비라 차도기 팀서 유구주자 팀팀츠 탱탕괴닝퍼에 뒤마라 차도를 고용기
2: 민저 니란테 주시디 니롱니닝 지기 냠뇨라 도부진 유이비야
1: 광무조 지게야라 급지디 나나가 제차차스
2: 나 광다스 르마시
1: 니에데 주시 니망고츠니 란담야디 란실레 덴부다 대외야 란라산남다 유디
3: 接上堂的两个连个坐地点点不足成绩更多了头脑摇起点不出去一年我又过去突然间呢见到俺两个小主意用啊喂一行
1: 注意了有事的宇轩真心养不下一行
3: 这宇轩也很幸运啊可对真心来说突然
1: 小学生年，俺们家老大年纪小病了，没让小学生多来待遇，难他们多。他爹年大的，拉索西亚的日子是真着的。
3: 现在可对着谁啊？
1: 这些最听嘛是，之前你们记得之前咋个就是的。
3: 作业了，特别是多的。
1: 听我那特别要嘛是，查看原来的，预先人力的根据是。
3: 一年，开始，没啥。
1: 你看，让俺们这么大，让个预先推出这呢，没让爹爹查看用不是。

0: 접지 전라.
1: 가자랑 그 접든디 야구랑 주무소. 디리 저지 야구 제비. 디리랑 그 접든 제야디. 류순변랑 그 접진 개부디지. 예바이 소게 진다루라라 면주시야들다.
0: 난타메.
1: 고조.
0: 진다루라. 기랑 가게 숨고. 면제도네 셰비노. 밀라키 인지 고시. 머시 진다루라게 등용 안 뉴스 되뉴유. 이네 디진. 콘니 습지 보상. 얘도 때린 과육시. 진다루라 구수 겹시아디. 비츠그 닝네다 케네시. 재산 생산 돈이 부용 고마시. 샘르얼 법제 게임 수비나. 시내 개뉴 라스트 혹시
2: 장예보 차돌 구샤 다리 오스중샤 장첩지 실례다 댄샤스기 이내 미카시에게 수신게 잡든샤 시구치기
0: 지르단 호주 로판 고수 혹시
3: 니에랑 첩진 가수 휴미 창시에 피부 루이 승민두에 미사티 Dung an sab si gyu ma da.
0: Nie zhe wa la, ne zhu ma la ro jie sheng bi.
3: Die shi, ngai ta ra yi. Su xin chao ju ya di. Li wen a be. Chen ti ni xiang de ji.
0: Chen tong de shi.
3: A la tong da.
1: Yao shi ra chuns.
4: 高山车队的场面领着摇度，弟弟，让车队了，你若全部注意，你别生气。摇度，弟弟让个车票的，留个位车队你自己。个位车队你自己了。大大的木子，今年让陈贵秀，准许了三月的这边免卷破呢，也白操个场面队了，免卷去的。
2: 我们送车票了。 딩아 대관라베 첩충 다닥다 대미도
1: 인지마시 니 다즈 니베 첩제나 주니 창마 광고 류주는 주셔다이 니 주두게
2: 민도
1: 고조

0: 맹게 민로다 노나 내주 속교 말다 미소 나와던 거요 마시
1: 고무서 텝집라 말해 노스
2: 아 시장가 규정 못 했어 도스 예스겨
3: 예주죠 뒤근 뒤제 마지 근데 내주스 되버리
1: 아지 장게 섬자세 사상숨다 뻥스상이 처마사 세고 상강아 우체 정스님도 제니 아키스타
2: 넌 주교부 뒤제 쇼야 하리나
4: 덴덴 잡라지니 충브리
5: 무시 다리 지유의 피비에 초등부 신다기 첩제 진단실샤 이내 지유의 지고기 딤쇼 바스디 토부든 젤레야 하리나 디나라 잡라 게스 아유
4: 수수 겸 가주유네 지유다 해바더스 쇼 마리
5: 다시
4: 녜로만 차게 레가 쳇다 신나 콘주 추월 딘제 딤쇼 유월이
5: 추월 딘제 딤쇼 유베 쟤는감 가시나 덥죽으르바 주무소 나랑저 주도연국이 연시
4: 랑카시가
5: 닐링달 가바교제 조수신 댐쇼 유로스기
4: 지 뇨도에 지유에 자주된주 니 하코는 메바 콘주존이 챔베 하코도코 딜랭아주 조고된 거지
6: 소신기 댐쇼 해바기 지금이 된두게
7: 된샤 텐탄고 첩된게 다주디 톱시라도 댄리 준비지러 안주 댐쇼 유피 해바침시라미도 첩된다 최팅 200지러 딤쇼가 팔제이 내내 토르케 치미도
5: 차도라 랭초 근제도아 지혜다 라시 첩전디 뷰신나라 랭초 야도 뷰진 안숨발리기 던도 인부치 지혜라 딤쇼 유자 지혜문의 신 야오시자샤
7: 조 피터 니에친터리 지혜라 저저 기브라야디 지단찬의 능다미도 이내 저랑 감독하고
6: Yamzela. Mingna ge tando rokpuma chiya kari na. Murage rokpu chiya na. Suxin dimsho yu zi mabu dinti cha siyik ma shi. Jisu, kini jinji ba.

0: 나즈 창조 송사 원내 마디브도나 나다 암라 러바 톤도 수치 세리 균추 세 사우리 칠 주디 마 러스치야 예 무티마 채너 조초 무요 랑 나즈 차바 레랍 켄 마르다 신스웨
1: 지저 랑 그뒤 카망고 디 제차 브레
2: 야 윤션 디 소다
1: 터제 나자라 터제 나 오허라
0: 소인 한스니의 가르치니레 아
3: 랭기 도서 켜는 마나 접둘람 사과 소비 유시 이가라 고급스 줘다 이가 준양루 고조
1: Клида.

0: 저 소진. 정다 지유배.
1: 지유.
0: 아. 봉배 코드에 룰루 채우시.
1: 디저스르베.
0: 지지지.
1: 야추.
0: 니야 코드엘라. 스니 라지스야디 중대 협자 지유자. 저런 연예인배.
1: 나 주세미.
0: 가리다. 디저랑 지단 잡으면 도와.
1: 예찬이. 유튜브 내에서 신통에도 벌어 임신추. 마세 중재신 사사 우수계고에 가로래
0: 그분이 자주가 신디 최바 제가 오르시야 나랑 당월이 삼삼하쇼 강인스나 쪼란다 진두치고 오르바 예스님 나는군에 딩수큐누메 이내 조수신 쪼랑 예스님 나라 미신다게 돌무두베 작세민이시 제자 니에를 와르 쪼랑 생긴 여러 전승비 말리주 중부디 방부치다
1: 저게 문행아 여러 생성부도에
0: 생비
1: 쟤는 용아 생인이 인치 용쳐
2: 문행이 되지 이거도게 뒤에 자다 취하샤 랑게 쌤을 마셔라
1: 멋있게나 쌤류 유세계 하치척보 삼추 이내 담은 대니지 저를 쓸성부래 네 직접 쉬어라를 용유해봐식나 네 캔지 중무지콩 콩게 피터러 알레 카케싱오 주세 중무지 오늘 오늘 기아라르샤 로윤도 이제 삼시라담이 계속 이제 첩된 부마 채비너 더더 가르쳐 두르 삼추 이제 가르삼 코업티
2: 가르고죠
1: 계속 이제 첩된 부마 채너 가케 식민도
2: 첩된 채심 고래 경호시라리 얘랑 워마신 콘러 랑게 카게 싱마리스 묘유 이내 랑게 쳇베 먹주 켑사 데베지르 랑게 딤디 치도 차세 장가치 비지기 제조나르 앙니브라도 어 돈도 야제 딩도 양데 쳇사 디 치도 랑게 사고니나 추게야자 추게다 시세 장도고 아 돈도 랑게 포주사 디 치도 토스네 마사다르 시유유네 강예 켓세 체니 토유 동초 쳇브버 돈도 랑게 딤신다 지 치도 바레스타 다오듄 쳇브버 돈도 탄데 랑 강괴 주표 교차디어버
1: 샤이 여주 교수님아 이너 다시 된다디 나머 깁시라 용바 이내 다쳐 지역이 됨쇼 알레시라게 망유여바 하코네 알로팜다 먹임 용민도 랑게 알럽중아 유림러 심리 유구된 다그리사르바 앙탕구 수인의 랑도 요리 이내 직례 매바 재산미 망치에 먹기보다 로팡기 서른한디제 용시지 랑게 신규이베 다층아 폭등신주 숨을래매 당부디 응아래 능미 대문탐무 용야디 니부디 남야 랑다 대토야디 숨부디 나를 참조 유배 접근 체 돕쇼. 장구시하는 이 쌈단사, 그스이 접근 체모 토너 겹쳐올래게 망구체하 요르바. 딘제 체너 고사업 제수 토우제. 레마제. 오야, 샤아이. 당가 조렌스. 스니 톤도 하치 겐지샤여 체고 쇼우유. 나 로인두 클라스 제 구두야. 가르쳐서 숨기면 누구해? 개미시교다 워도 우스치다 가르뉴야 바이바이
3: 람냥간에 된차치 손장 카스칼 교만 조슬럼 임베
2: 니 저와제 랑토야디 니 주저기 첨든다 쩨니부디 야우제 첨모토야디 오네 켄차스 체샤 마세 지외 야우제 첨토야디 염제게스도
3: 그신 지외다 님도 유베 범디 랑게 젠수구도에 니에마나 수이메 신수
4: 오네 에
3: 통어토 뉴친 참민도 지외 그 지도 켜군 춘취르샤 공스다 첩친 주주 총샤리 랑게 듄디니 마리스도가 첸니랑 치고 지외 응원에 개치시고 민스수레 개체라는 피터 님보 매매 통화 주고야 된지.
4: 어, 정가지.
3: 다그지. 我让陈科给给那两年看给监控啊定是然日控制两年看给熊车车子让我让班读大钱的这些都是我让给早上看不得你那点做我就催吧应该不得帮他灭吧前场学的我就控制球了让给我们有人死的给些定制球嘛的呗你说去洗控制机呢控制学的是的苏苏养家团里长 七月那岁没得不切，找不到几个人，找不到可最忙的。

0: 자, 개체무 송아.
1: 개체무소 제가 갑시 쌌어.
0: 부장 갑시 송아.
1: 녀란 치우. 키스란게 미지를 가비 입체 이내란 뉴브디 맵이나. 자게 르도 채우 집에 아.
0: 자, 인사랑게 괜찮던지 제가 그림 봐. 나 그것도 쉬어다. 영이 갑시 송아.
1: 소신게 무유 내뒤치도 저도 내리 르도치 녀시야. 나심게 수유미도 수신 내리데 갑시라 요지. 수수부도 르도 제비나. 돈도 수시 집에 아. 평을 더 미지게 수신 좀 제 통과 없이. 디 수신기 보고 함시.
0: 그 가지. 수신을 보고 도세. 저부디 집에. 장가 얘네 신 수괴. 아, 쓰라. 아자, 네 아자 상고 장이 네 가르선부터 아. 저예라. 미야오 딘데스 마담치 이지 소싱님도 되어르베.
1: 폐진디 지도 인기리 지도 내로 계셔야 매 봐.
0: 저는 아니게 저 신다지네 시에도. 단들한게 나 소싱게 수수부고 아마 제가 지 능미냠 조초 차샤 릭트브토 딘데스 워르 봐. 아상아라니 소싱다 튠도 포르 요마시
1: 이네
0: 조예라 라스다 튠도 요마시 몰라 아 마타레 조 조아 뉴신 사브딘 제 요마시 수신 차체민 소안자 갸라 제비나 디토네 수신 조 예자 슈베 마세 자님도 디나 제르다
1: 니 디토 나와 쇼메
0: 신게 신크유 장게 나와 샤야디 수신 갸라 제슈야르 바 수신게 장르 송교 제야 치에도 수수 규제레리 디욕셰르 승보시 딜랑아라니게 수신리야 마치 차세민 셰르쇼 나라니 보유 로체 제민 송가죠 예랑 아무라
1: 왜 아자라 감사 단달라 용안이 남자 요초 아자라가 같이 니 혼자 지치 기지 소신 요노 나 구들라 아 계셔야유
2: 니 세진기 전최다 딤주치 차조지 도구체비 와라 사치 접전기 주접기바 예바이사오기 타메밍디 단달람자 캡자치기 샴라 지스소베 렌진진도 구쇼 예창밍디 나조 타메제부디 캡자나로 주이
3: 현재의 기세지 사치세의 인체 균투 접선디 나조 예창의 매보 예바이사로 구두 선식의 남자치지 공개 예상급 포토라 후다베다 나니 수리 차샤레 레기 비니게 메부디 제로 모주보다 대외자 갸치 슈누와서 중로 수리기 수규직 내라 통치시야 체도지 오야 다게지 마고 시행메 샴를 현재게 니실 시로
0: 조수신 예 신이 다부도 야슬로 고스디 쪼라임 신조 계시 쪼라메나 나 드린 고고 저마시
4: 뒤저 촌은 몰랐다 장게 배순 세사 드린 고고 드랍지 니엔가레 최고의 제비 삼마마도
0: 시 장게 셰 탁시 미세아드 수조딘 고저바
3: 탄더 차토게 딤튜나 앙탕구 인부디 구쇼 지유에르샤 구쇼 지유에 엘레슈다 나 계지시에 서규이 현재 암자마나 아 상매 긴세지 나수 지시 속배 송이 도시 카디엔 티르 내야디 계치슈지 제사 딤쇼 즈임수야가 자주 당리 지금에 샴르니 협자치조 고쇼 지역의 딤투 토탕 지미 등기

0: 다들 셰브디 랑게 고유 기시
1: 과주
0: 두스더디 모랑운의 수신 갑도 제자녀 랑 카드 지하주 모랑 지도자야디 참샤는 그것다
1: 계속 지도사디 레라보 도스유샤에나 여우 가주여 말이야

0: Melin Chongir, Shiga Membe, Pesho Sozela, Long Sundu Hag Lugutin here. Now we sozeti, Jirabatu, Minyam Kongbeta, Yamba Larso Chisin here. Now we Pesho Sozetu, Jinneg Ningju Kangsi do your tongue. Jinju Neboro, Pesho Soze Junzin Chibetu, Dumgu Kangsi, Lingu your tongue. Ting D, you won't Pesho Yelizanan. Pesho the Jambe, Zewa Sheba, Jambu Shujin. Pension
1: 三年多，哦，节目爱老师，我们百姓突然着啥啥啥弄，咱们这打百姓突然的，就先着，哦，要把个啥个七八突然着的，老师了，打突然着去，你啥家都，咱们这打啥西么的打。
0: 第六路，我们中国队了那边，多点他，中国自然温泉里。 全将全部创建的江的总统给这月饼新规定帕萨地波罗香土进行波罗香土哪在忙了新能做不月饼七星给这了一个月饼三年体验新做月饼新车不解体新规拿错给个月饼波罗香体新规哪在样啥叫坑子了给这去月饼美丽创建的配创建体
1: 对面那最多那个，
0: 今朝你不要塞门，朋友给那在他这个月饼，那我辛苦了。
1: 哎，那别的，人家少装，这里，别的，人家少。新丰的少的多，哦，拍的新东家没得。啊，那也啥的，啥啥。多点他，这里温州穷对呢，也特别啥呢，说不说的他新贵老在江西。空你不呢，跟咱吧。 没托过不的事。罗松给他给罗玉点呗，说不说为了在天，今朝你不愿意讲心愿。不如想他始终玩了他，你不有办法噻。这个八个他装什么月经，恰别他，各点缺铁的，执行他，必须具体给我根据没冷土，想不去。
2: 야타나쇼신동로마다용콘사스페나나나나챔보치르나나랑고오챔보치어때요노토오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yawi kanju tenju ko ne tapadule tenu parko guna teni ulha rumo ko guna yena ta nga chole chere chi ko do ta parko ju do le ka mombo chi nga le yed te tino nga gashu te shog zo ju te re shog zo ju te ga amu che du teni nga sa cha ndana le ta ni ton chu sun se glo le sa cha ndana le che re che du te sa cha ndana le ta hyo chi dong lo ka bon de shog zo ze bu do ten du te yin du teni nga shog zo ju ta ta par do le shog te zo le
0: kyumzen kangshi gi genbe lamta jili chedon yi sar yuebe jonde shubu sobe la ze ti melin ki shigo mebo chonzo ro tarwa yi nam kyumzen teni doden ki cegan tenzo ta jwa chenbu yu longo chula gi kong payu chamdo di yenbe doden medo ne melin shigo mebo chonzo ro nebo chebe melin ki pomo yangzo ta cegan ki tenzo la kyoro ne tegara kimzanzu 지루니동 주피로로 도덴키 메린토 표쇼 소고 초바타 지루니동 주주로로 시그메버 총주의 주미초 외주의 초교를 연결로 내리 제디 도덴키 메린 통로 가르베 표쇼 냠네 칸조네 시가르 멤버 총주 강의 유배 튀김 계기 주민 업줄 하기 레쇼 네트윈 타주체
1: 나 어디 보는 거 나 근데 아무 처음 온 거다
2: 나 안에 숙제 제 말에 이거 로스한테 사용 야드고 숙제
0: 제부터 된기 표정 냠레 강 피게 동조로 로람 차지 롱업 중에 하나 레비 중부 처리 원초 전단에 메링토 로버 체발 레비 진중 예비 튀균에 러게 블룽게 제디 표쇼 소주로 코오베 급제 최기해 제도 양사라트가 청진 나제 최토 진중 예비 강제 미샤베 남메 슈부 소제니 중국 너럽기 사르드 쳔부시 체시기 바타 폐제르 지르 튀럽 듄베 튀게네 별라 타르바타 테네 림시 표기 케주 덴베 직내 튀네 표쇼 튠 급티르 중요 서괴 토 슈부 소제 터깁 체우베 수이 탕 튀럽 나바라 통이 서니네 중국에 표 쳔부 시루 시베낭 쳔부 터부 소켄타 장마 도소 쇼그나 라소바 소켄 나 그 주시바타라 공매가 대다른 낭시에 크게 테니 타바라 이토도 그 나쉐기 탕게르기 튜수 쇼소와 표도 페베 세도히 표쇼니 사제시에네 튜엔베 슈블레 소디와히 표쇼기 교자 사제 대가라 유해진 조 텁시 니라 디엔네 표쇼 소비히 직니 쇼신 동록 가르베 박베 소바타 니니 제자 세르웨 도시 체외 제 소유
2: 아 다나의 연구 레조드 사차 페미지 다 사차 나의 연구 어 다티나는 그거 다티나는 거 대고고 어야 제링 하는 거
0: 哦在这家里土蟹蟹的切入边经过一些事不托在密也都出现了蟹多你的帕拉基帮着托王长当月色了这个月经过地里多点他这里温州的朋友抢到转到总统他在你国的起你们总统
2: 中别不远了。偏重你这重点的这一区别不想给你过度呀用线团聚。老母中午也是他。老妈也是。但是可能得先去。这家里罗马街边这一期经过一些地方他爬了。
0: 표쇼

0: 中国呢，每日忙活为人类养殖的几个基因，天然人工养殖它，中国出配送草原忙出它，三公里人类养殖也不突破。新疆有个人去，修行去八百修不草原，我就约把他。云南贵州玉兔八百他用麦修不草原边，天呢三年的天光他这娃七不月边。有不谈等于你心中念开启。玩家多点点玩呢，修不草原就叫养学呢，通路搞不写边，自信提升。
1: 다 효국 조세기 다 주차 백에 산내를 효국 조세기 주차 단제세 지엔드레 다 디노네 데네 치스그르코타 자크스나 첨베르샤 다 테셀레 레데레 탄데레 힌레 두지세 지오예레 데네 인데 카사칼 산내 몸보 찔레 예 마린데 데네 모토시에 오야 데네 공메 부메 다 배기 사찰했다 산내 인성기 살면서 산내 가사가글로 예 말해 아 배기 사찰했다 효구조제 산내 가사가를 몽슈됐다 라디오 리저리 리저 다 런두초스 야기 있잖아 다 대래 몽세지 예 말 단대 니니니니니 주차때 뉴뉴기래다 효구조제 지역구나 단대래 요세지 예 말
0: 두누 가르베 신바타 在这家里，培训所有员究竟没着我看你一。昨天他这里问就去，提的究竟通路干部八卦解题，培训所有打不起。今朝你不派重点来开的用员通路干部八卦续集，那不提的没不说些。
2: 아이제시나이제좀마로빠리이제좀마로빠지마리이제시테네조마시조치까부조무리고리까부리테네나쁘은데동네예니마데조마시나농차저파트이제시오야나효군데누진나테네오조니오야나무가떠댕니로체가공세뿌구춘춘고는데네니니레파겐 히던데 효구 조주지 로주히에 데데두 차켄 토모치야마 데니 효군두 리존두 티세 코 조루 인데 시 고르세 데네 코리케 오 야 데네 두 시 조주지 차기 요 이겐 가 테 예리 데 디노 동로 까보도 데네 인디지 라두 리 조세 인데 노 인 두 제 나 데네 동로 까보 코 효구 조데 데 지 텐 지 셰 데네
0: 怎么说才能为自身的宝贝带来了舒服所托的美？他同来临及举国的优势。康庄三队配送草原牛尾的店内，你敢当个一员？你敢当起我所舒服所托的员？

0: 추실 자마당지 동외 내림 규규리 테니 미세기 체주 댐베 수균기 내림시시 푀기 니무 종기 도립토 드토외 동탄타 미자 디리토 푀지 유고지 제사규기 슈부소드 망치와 신기 토외 즈차로외 슈부타 도립토 사공기 캐주르 신내 뇌제능 양고르 깽고르키 동비
1: 에리 그네 카와 이상 라자 두자 지어서 그네 쇼그테라 용리 하이 하이 하이 하이
0: 레림 테니 튜징라 슈레 코나라 땡구기 유이자 미남 조나 최 녜둑 제바라 체디 미릅네 미릅 파라 균지 체시게 구이저 저장 윈난 소기 추 튕공 타 고추라 데네 슈규 동기 예베 테니 루리기 탈람 셴시 레지 서초

지로니도 그게 미망타 미게 미리 카게 미망와라 우냠동타 려왕징지 심바지든지게 자조 스무 원바라치 로주지 그 장룡 정원년의 롱 조주 코르에 뒤상 차라 김시님준타 야다라 라부치 용규로 냠토비 셔리 지지기 최소 뒤식 중리 강정 사도로 땡기 외동 바로에 충제 뒤 미리 카와라 시루이 직진이 중화 미리 직진 초바 주바타 피지 동외 로규기 시즈시 미리 카기 튀몽토 중화 이 스시 치메토 규비 툼리 샤체야 규보 미치비 저와 시찬리 짐시 시루이 냠지기 나바시 조유 직레 직지 핀춘 냠지 네마 시직 남이야 카티드 메비 려왕 직진 초바 시글 교로 全众精锐塔全众组织级别龙的出军人民车普军塔铁军队别九十马步提议呢杰尔给厕所给军铁积极推入给爬动塔这里米塔萨加罗玉塔清晰级别卡车都没认为两王极军操作性队员

ཁྱི Deng Xiaoping ki pyo ki le dun cesi tonyo yungwa chi gui bie chue dong du. Gagzan li kangda che di pyo mimang la penpa chung ju ta. Kangda che di pyo nchong gyong nyur pye ki yungwa cha ju ti. Zhong gui jian xi zu zhun ki dun zhe to gui zhi na. Nye dong jik lor sok bie zhong yang ki pyo ki le dun gor ki xiong men cung ting xi bie to. 罗顿江子明去读书嫉妒之年穷居南边偏见的军队东军里也把托借国别特区性言行偏正的为社会的特区的偏区区国别组织了你当古老的错别也用于马推作各主席别从头听一别偏见推门错别仓松村队托罗顿胡锦涛也汤桑水面的托里 망조게 표기 동을 다 송제 체리 민세기 로결 세주 망타식 돼 숨을 손도 티다기 표기 피기 다 야든티 람제 도린 더비 튜닝디 제동 구제 구제 고실로로 중앙기 공소 나외 표기 레동 거기 숨을 손도 팅 숨베토 차고기 모르타 카디 표교로 튜가 제워키 표교를 제답타 유리 로교르타 장주 제워키 리지 로교를 제답되 저장 신진기 튜가 당부 표교 리지바 장준키 튜타나 너주로 토마르 립주 전신 자녀음 지릉을 주 채동 앞에 있나 롭중 직림에 초고 망치와 로림 숨부 짐지기 초소서 다 되니니 로저타 타 링비 최베 긴키 김도 장신 별롭진람 양결 마장 까미도 교로 제디엔 로니사께를 폐베 공기 민세기 진이지 티디 겹초라 로교를 용을 장 항저웨 캬과 지리 직마세바타 타마 강직 마텐체 텔레 춘중투베 무기 포리 롭중 숨 진토 장준기 고루에 이게 항저우 니리 사바르기 빠르게 탕부 토그 퇴종기 사고로 진다 총미 튕거주 타 길에 야라 니슐하기 신디 무고로치 니제 니생하기 제로 지동 구제 고주 고주류로 메토 너주로 나제소 포리로 중 시준 장준 너주로 조외 퇴수니 제동 구제 고주 공을 류에 나와 개와 임바타 로테네소 로숨리나 카디 표교 리지바 리뮤치바타 로숨주이나 나지소 튜가 죽지기 리지 신등버 칠지 시동상 표도 차례 나와라 피 튜가 당부 표교 리지버 죽지니 튜가 죽지비 미장 니동 파라 림보 따라 리딤 타 야토 리딤 상딤 리주치에 튜가 당부 표중 리지버 강정 사도로 피 당기 소진 죽지버 소지 당中央给西江人没托你표局给西局点给他推过切藏托当你표局给忙做了鬼给月子坑续天灵能给月了
푀기 피기 타 디닐레 펜보 유엘세 갸뾰로 갸제 갸능기유 푀조 난기 신젠다 총게르기 로콩메 선이 누르시 지당 문지기 동지지 푀조 나 구지지기유 탄데 파라 신젠다 총게르 주뛴타 중앙타 예거 리공기 부위 뒤지 되게 디신 미만 소바타 중앙 내토밤 제베 운세 켈리 니슈적디 중공기 계지 근진 켈리기 카데 표현는 그 유. 롱어 숨주이나 표기 튕기 지진 당티 제동 국제 구조 공을 려 고어 통주로 응급증 거 주네 고어 통주로 니동 튕기 조지를 시사 고시 파르 유. 니동 접시류 변조로 파스에 뒤에 개용기 튕제 돌림니 변종 폐기기 점링 항상 열라 망소기 법신 제치를 피 경은 노조기 변조로 접어 캐진 시기 중국의 표절을 찾아서 27세 전에 름루 강대 시기 평균 뇌제기 폐기 침비 서구기 별로 결승 내버라 자지 폐기기 퉁공 내기 표지타 도수 진드시기 중국 공산당이 레지바타 체력 개비 강력 강양 매배 토니 가제 체외 사도로 리든 주비 경쟁 강인나 지겹 수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북균타 대중의 땜바 인시 콘저 체와라 연결 니동 즉시 도 준바라 지교수지시진핑별도스시나와라피바타별조리지비투미타진진능급소롱교야닝도미냐마치구닝도티니사지폭삼남리토와여비제조사토토여비닝도사토리야토여비레둔티균제메바라미름니미르파라무투주구시송 미군기 초구 첩들의 대리에 호당성 시비 결의기 민시유 니동 첩들의 다와 개바라 바상의 산다 최대 로부르도 기수 겸리 소니조 미마맹강도 개와타 멘비에 주명년의 야구 매사 아마타 초구니게 최소를 년가 여비 람진 하사라 교대 相聚前的这都奇怪写送周年的拉塞巴拉吉利顿吉哈约别朗塔认为朗巴尔托内区切度都找年轻为巴萨卡吉的基面巴的丢了都给我信了中国都能表演民主主义起周年总统文革民主起行约内区的现在相聚主义起做他我在参加个面包 霍志平给做起了他索隆米当为烟气下去了学习米的别切图空难为索隆母亲图下去了对于出自己的切开机没不跌追穷今天让你给四部托子命阿东烟给托普在下去切定托马提议托子领部书记图巴桑撒岁 面部霍志平去瑞明写的普了霍当生写的你把了从你做错这么重点给三界怎么样面部霍志平去下就拿你普及这把了出个名了霍有生写的你当中了了从这南北面去先天别配就列团边去 Rokyol Mienkang Gyaata Gizhu Kepsi Ye Tuga Jukji Ge Chele Kepa Meeting Nidong Sibye Jukdun Ngakdong Chene Pyo Rangyo Choge Minchu Chutin Chasha Piki Jukjuro Rokyol Chene Pyo Ge Minchu Lazi Midang We Dongja Nidong Ngapji Zang Gang Yola Rokyol Nanggen Ta Rokyol Togin Niwara Gyangdi Minchu Ting Sumdong Chukji Che Nidong Zeng Lue Dawa Sibara Beijing Xiehe Mienkang Ki Tuga Jubye Minchu Xiendin We Chukji Nambe Pyo Yol Minchu Ruga Ki 人类参加的主人蔡思义的老子

0: 감사한 캐라소 세녀인 반 캐란 대슈 이기베
1: 가리키슈스
0: 대슈 이기
2: 아마
1: 부
0: 감사한 캐라소 세녀인 반
2: 공이 아마지
1: 하즈라
0: 캐라소 세녀인 반
1: 고모 난저 난저지
0: 그래 난저지 알레레스
1: 오즈라 디제 총라 아마 구조제고 뭐더 스타더가 아마데다 나 라무동마 연이 킨자스도아 제자니 락다 치다 지시진다
3: 락다 가지
1: 니 춘레이 킨자 제쳐 용두게
3: 잔의 천주 권도라 디야니 타 주마지 링링게 타지지
1: 된다 딘제르시다 아무랑게 타젠 타지 님님께 주마지
4: 아마 야 아자 용베 아마 자동다
3: 용아
4: 야
1: 어, 야, 나래 제자, 나래 제자, 낭다 모아. 야, 부, 데이다.
3: 장가 자게 란 락다 챔부시 제야 유스도아.
4: 아, 아자, 락다 가 제유.
1: 니니, 아자 게무나, 춘레이 키란저 제워 섬추. 레 가르구 내구이다, 담대 균메.
4: 아자, 년성 간르, 단도 모네 미두구유. 이네 년 미두야디, 년 두로 권통 년 범추추드레이.
3: 春雷给昆图马西，
1: 啊，是马西姐，俺只有那彭木群姐的这两盆牛马是吧？都是的，玲玲，让给春雷拿点几件的古白烧点点香的鸡吧，那是旺季的，俺俺做苏苏米了，把行不打是吧呀？
4: 春雷苏苏米了，彭林可在切玉米的，肯定是这国面新个油马是，很多那腾个来个哎，
1: 阿妹，
4: 阿姐，春雷给谈的米了。
1: 婆娘广东长个谢谢，婆娘听面是哒，娘从干那里用的，
4: 特别阿姐提点阿们来呢，婆娘这个这是先么多，俺还是会买哈红米多。
1: 娘
4: 长了长个谢巧，春雷，娘得伢女用嘛是？
1: 马上就领你，让给他们洗洗东的。
4: 阿妈，
1: 哦，
4: 俺等到来个月，娘记住用嘛，让来个这个休息，俺们俩到时的啊，
1: 好。
4: 온즈랑 감사. 온즈랑 감사.
5: 오지, 영배. 나 당도 처음 사진이. 줘. 둘로 좀 사다 쓰가 줘.
6: 네 공의 온즈라. 랑님 나를 신내 주인 망고 탁수 채우지. 견제 총가 친지지래. 랑 저거야 여르베.
5: 오지, 총가도 네 아무다. 링링게 줘버리. 더도 춘풍치. 콘서 페미 송고 조베 차샤리 니 교수 최고 중 더도 락다침 시대야유
6: 락다침 부에 잔데데다 디니에 랑 제양 락다침 부디
5: 디아레
6: 디니에 바라 그 로부치 자네 라베 총괴님 부 소취 제야 그 척제 이그리 나 마저 진이 침부 진님 부 사간 퇴레 사비 그 냠내 치고 섬기
5: 랑 사비 냠내 진이 있어 초 치세 중화 뭐 그 봐유
6: 교유베 교단 뉴슈유베 뉴슈 딩그리 탄데 튀럽디 사간 퇴레 리치 제양 튀즈리
5: 年三百公司的，谈得上是来去的，只打车子，开公司最开个人。听这个头了，叔叔连个学钱不起，求人。第一趟两个把那的爹妈过吧，叔叔全他要不得，全部求人，谁买着？求钱一个的，让把那个装过去，让买的啊。隔壁的民工做钱用，马赛了另一股的。
6: 他们今家姐是你们村大姐是钱不是？第一名了，出伢姐错过不是？
5: 出伢姐错过不拿去，俺来不说钱买的。隔壁的我住没住呢，装过来的时候钱用。
6: 你这可把气个着？俺家子混子人有咱，缺啥么多穷人嘛是？
5: 用啊，俺来年了，边疆内陆的钱嘛是？这里全家总共过几十双子，边几个在我安塘坡下街，每年都打十个桌。
6: 从家亲戚进大都是打着我钱，俺让你个恰恰的偏到开开要嘛是？第二个，从不钱不进大的，俺们俩钱都钱不多，来的钱不几干了，恰恰钱不是这么的多。
5: 哼，这个的。
6: 前头俺母对叔叔姐姐先不行出去接待，堂弟哥爹偏是没参谋来参与去的。
5: 你也好对了，见过啥子人来有不着？哥对大对姐，俺从农民的，娘从起个人。
6: 文子兰，给咱俺外面到结束，通道莫在水路过的下。
5: 用啊，你先说。
6: 你让老苏给没用？俺住给你打。呀，居然给文子姐讲了小姐，俺来过不当个用的。
1: 你让你写一道，让当地的朋友们都，俺们得给团结好了民族。张玲玲，肯定是呢，俺做牛山个米面上写着。对的。
0: 你春雷莫啥这样子了呢？没啥钱，你俺们俩农村嘛这啥子？是吧呀？从家钱不顶这数呢？
3: 这是，那可怎么的？他的过去别在乎的，给不起点我的，没给不得做，羡慕我。
0: 你也是那嘛？俺们两个给起手机羡慕呢，现在算羡慕了，也有事业。
3: 春雷个屯大仓木了，你也是那的下雨。一年不过的，印度开不着清明度啊！来开的钱呢，空清明度，你印上不起清明度，说不定要我去说我去吧。
5: 这是这是，俺也注意的。
3: 哟，让说明他是开着灯个院的，给不起店面呗？
0: 有说有说，他给不起是他店面，伢没钱还用用，伢俺们俩操直接有钱。让听不着。
5: 不加。
0: 给你用呗，我这没多少钱些啊。
4: 建明、永美、美丽、胡子，没多少钱不就这些下？
5: 别喝了。
4: 要去要去要去。哦，对了，广州的相机吧。嗯。哦，广州的相机吧，要去啊。建明呀，胡舍的美丽。
0: 嗯，第二上。
3: 建明。
5: 阿妈。
3: 美丽。阿妈。
0: 哦，
3: 美丽。让永美。
5: 阿妈。
3: 对的，俺做玲玲的，规定要开在前面的啊。
5: 我呢，规定要写下。
3: 日日。
0: 他转转。
4: 去忙过去，阿妹点不着。
3: 这些个接不着，不然该去点不着。
5: 他今年天就没事。
3: 我子，你也不会提的，最不是吃东阿的。
4: 呀，我呀，我做他个年事给挂着，只要我做着要打。
3: 日日呀，干着，呀着
4: 打，呀着。
0: 不，着。有事啊，有事，是不是去了？你没事的，我得想去吧。嗯，
5: 小心。
0: 哦。
5: 毛子都穿不松哎。
0: 谈的点二百干一，我穿不松。
5: 是，他个人不管了，交钱的，交钱，交钱。
0: 交钱。
5: 路上是交钱啊，交钱的。
0: 给不了点，交钱的。
5: 就是交钱的，交钱，交钱的。赶紧通知去吧，赶忙再过去，交钱的。
0: 喂，上去这错了。
5: 其他差不多是。
0: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5: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0: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5: 小小小
0: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5: 小小小小
0: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5: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0: 小小小小小小前呢，我来你个小姐，小姐确实是给的，用对。
5: 用啊，叫那个小姐给不起。
0: 嗯，用啊。
5: 等到人家去吃些啥？我那前呢，俺们团队参加了几个。
0: 干些啥？
5: 第一年了，你俺们都哪给不得，做不通送。
0: 就叫菜吃一遍。建国。上次是刚不难为呢，中国撒娇可是个轻松啊。衡山给悬空管不大，柔声哎，棍子上不管不了手吧？撒娇哭叫可是个菜不着，一年人就叫你来吧。
5: 那个地里想弄不大，第二年伢来了，长时间不凶哎，第二大家管不得你去。
0: 嗯。
5: 第二一个牛在之下，都是得对拍起就叫个下面出什么给。
0: 嗯。上阿妹的是好可比呢，天天跟我休息。
5: 听过你拿龙电节，拿那团裙子，脚下几个月。小青，他在俺卡的村对面那个新公寓啊，俺阿木达二木林，住宿我生的。
0: 俺一趟生的。
4: 我来卡住哎。
2: 过来看明都。
4: 爸爸，俺们几辈子都是亲戚。
2: 明都。
4: 爸爸让饺子炒肉先打打的，你爸爸让你吃不吃不歇我。阿家大年个，天都水果个开开不切，爸爸让都是炒不打个，咱们三门四柱的听你的些。
2: 年节你接不咋？我谈到听这些不是？给谁么让抢时间呢？长下嘛是吧？
4: 长不赢嘛也有嘛这。你阿么住的？阿家大年的给钱啥数？阿妹爸爸让个少给不切。阿家大人个爸爸让你给这一些事，
2: 过年个俺爹娘他去有不嘞？
4: 他爸爸让不少买些的，钱的爸爸让跟着几次有。阿家大人个别么做些爸爸让少些不嘞？
2: 大人个阿家在呢，俺开零嘛嘞。

0: 근데 너 아마 아마 띵이 아마랑 제 배락다 니 버디기
1: 제바 테자다 최샤 로마고 딘제 치네 돈도 타가라 아르샤 양 보면 집에 춘주 딘제 시티요 당 안 롱게 깨 봐 신이 되고도 게
0: 아마
2: 몰라
1: 장게 갈러 봐
0: 아마 뉴든 뉴든다
3: 그치
1: 뉴든
2: 몰라 아 디바네 몰라 기란 통화요 비
1: 자 뉴든인데
2: 뉴든 뉴든
1: 뉴든 뉴든 원해 자인데 아 어찌 뉴든 자의 솔루체 문에 뉴든 르샤 알레 배고는 시 당란 대샤 젠바 자슈다 로주나 레가 차요 마시 이네 로주나 부구메 샤 차차샤 뉴든 예 뉴든
0: 와 양도

0: 몰라 야피다.
1: 제미, 쇼다. 기라니야 쇼다.
2: 강부디 체지리. 지그지리. 공지러 응외망고 죽음해줘.
1: 시라죽마지. 디주기 수중한 약수체지. 딱하미지리면도 도루체되어 아.
2: 도루장연 봐. 공지니 그잠저봐. 응외망고 딘제단지. 촐라장지.
1: 아마. 메지나라 니니야 개치슈리. 니야부쿵나. 가리내체되어야지. 제자니야부쿠로 장군대리저보다.
2: 对的。 你让你写穷的年我们是给不要了搞不起有人谈得他个人是下多一个给面子
0: 这样的对的。

0: 쓰이고두게 라하 소뉴 요르다 쓰레
1: 조제만다 총기 위승인 들샤 단대부터 가시 달래주
0: 추사근 의도조 다바메베 쓰이능신 쓰이터니 라쇼르 키조리
1: 조제만게 갸라브란 드체노 냔데니즈 흐리
0: 제민 다제랑 국다마치라 랑게조제마 미드종어 저킨지기요마지 세디 마라니즈다
2: 아마아마 다티샤 시라시에는 야미시등거다 대수 님에네 주로 다시요 마셔고
0: 시에마쇼 가리여제 젠바 대쇼다
2: 가시가
0: 대쇼다 제 오지 님미시데 자가 말레 망기도가 젠바 로디게 나라치레 두고 오즈 냥부자 아메랄시에고 무스니에디 가츠이 존네 다가지 단스 존 지기여시 갈레시라 게구마시 하코송에 응고 수고 개 치슈르다
2: 심제 예마사바데야디 아마랑 유튜브 마르베
1: 랑시에단 채노 랑게 종을디 그입자
0: 종을디 기스 가스제 전제마 다리 로영야디 마저 젠문 사약치도 르바 남장 챔부치 니고유나 뇌주가 유베 증마지 쿠겁거지 니에저제만 쿠겁제투바 더도시에 같이 갈레 카마탈라
2: 하코스
0: 지 어 황리 황리 그바유 미통야 민두고
2: 어 니니 로가 제비
0: 아 양 로가 제비
2: 어 황리 니니 튼다 민두 안 로가 제비
0: 所以让给阿妈学的让你也阿姐先打没吧啊这也没事没没他听阿姐也没哦黄丽不说不那些莫让给团大的劝起一个名度这了所以搞不起谁没事都是给说过没得打你们都清楚你要跟你搞他们就让你老话去我接触不说不是哦<笑> 你也求我们送 참아서
2: 다 뒤스뒤스 엄마
0: 뒤주 교정 못 인제 치네 아시에서 마셔체 아 보고 뒤이네
2: 딘제 찬 사업지 시험시에 가려래
1: 다 육쇼 왜 이건 시험하지 주저 러리에서 땅 아주 너무 되게 깊샷이 돼요 우리
2: 다시 내 지지 개부두 나 공조를 치면 이너 내 량왕을 파제 시타체기 세상아 로용비 땅아 로하체 알치기 다링아 로용제 지급받으니 총약부지 겨보삼주 네, 럽징 사자 약속 개분능 시 용배 치도 다리 상한 틀레 시다고 성비.
0: 저진 봐. 저랑 같이 봐 김제도. 포효스 녀디 차샤 저어 지우리. 나다 제민게 시에차. 그거 세제 저란다. 냠레 야고 치지이. 나저 남자 친부시 녀 근제도.
2: 나라소 냠레 치도 에.
0: 다리.
2: 어찌 나라소 냠레 치도나 약슈리. 다구 세도 진주구 승도에. 제민다 냠레 채나 된대 된다 친부주구리.
0: 제자 这次见吧 屯大行的阿们去到前面 让罗列长 阿们搞不到 两个孩子前面开车不满意 汤谷地隔离开车就要满意 你不地 陪妹托了 但农主小区要满意 阿既然哪能比不赢的 你们去卡给面前的 阿们谈的见过恰恰 你妈打这个满意 然而我奶奶做着他不赢的 但阿们讲着的 气吐不明度啊
2: 아마랑직도다. 계지 등 시제 나 생구딩 예제주. 양제대 표면 표면 쓰기. 다들 좀 마셔다. 나 능미디게 고원이 각조조제 클래스 상이 두기.
0: 성매. 장내주도 좀 화장 산도 민도.
2: 내가 가는 연다. 클래스도.

阿姆雷斯阿姆雷斯建国罗永别永别永别阿姆不了么这么久还是个可算从个卡尔顿就我你两个忙过去永途没说车上提了大事个永别新个月新个月你居然过过去给他你永年没子来个车我差不多有点三不久你今晚上开今晚上呀但不了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呀着

0: 아마
1: 아
0: 디에 디지엔 공원이기 선배 수연지 점이 디바린다
1: 디
2: 기라니게 밀삼시 제투기 용아 네 링링 섭제 녀인다 링링 탄도 견제 총관아 내가지 요시 권다님도 칼라사 초시
0: 야
3: 나르사 녀르베
2: 카리 나르 산데두게
3: 시 능이 칠 칼라사 약간 매 날 아무나 가서 제베 칼라 산투이게
0: 당시 아마 전국의 그 뒤에 녀세베 칼라 신민도사 들이 아무나스네 야우싱이
2: 용아 나르사 초시 아메세고
3: 영아
2: 야, 겨우둔다
0: 영아, 영아, 야, 야시
2: 建国 디링키라니 로 영자 아몽원에 기부르시라 친수

0: 박베리기 내두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한 앞에다 내 총괄 앞에지 일본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 등바 박부 세계 개발 속에 박베리기 내두라 유방 박부 장식한에 일본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식한게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두 칼라 다 균치 유방 박부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임베
1: 계란라 박베리기 내두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최저당 냠리양 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군이 피바 거수쇼
0: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두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림이군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강아 구구추
2: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와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와 소주강기 나와 먹어탕 나와 장시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와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증이
0: 유방 나다 나와 소주강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나 구구추

0: 阿姆雷斯建国阿妈罗永斌古尔莫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请 기라니게 밀삼시 치투기 용아 네 링링 처제 녀인다 링링탄도 견제 총관한 내가 지금 요시 광다님도 칼라사 총시
1: 녀
2: 날사 그룹에
0: 가래 날 산대두게
2: 어 마다 小心 칠칼라사 감매 날 소용제 아무나 가서 사고 삼치
1: 당시 아마 见过个 네 수배 칼라 신민도사 그리 아무나 전에 야무 신기
0: 용아 쟤는 날사도 아메 쓰고 아
2: 용아
0: 야
1: 용이야 아마
0: 야
1: 하고 삼아 야지
0: 见过 드링키라니 초래자 나영원에 숨기부시중아
2: 아마 미니디에 용제 유대계야 파피 돈도 아무라러 저하시던 야유
0: 가제
1: 디카사 아무라다 오무리 먼저 싱라베스
2: 제
1: 피에 콜로야오체 소호피엠부여시
2: 제 아무지게 몇 시간도 시간을 기 다 기쁘지 않아 두드리
0: 쟨고 망원의 존대시라도 이내 난주 견제 총관 고친조 선장 링링로 로고마 체는 코바 용구제
2: 도다 아무나가 미신 닦양 삼단 뒤리 다 아무나 수소 삼단 후다
0: 난주 난구 텐다 장게 마신 부마 시버 나 조투야 요마시 春雷 탄도 친부 차지 라키야 미부 차샤 장게 조조니 친제 크규 크규 미도 만나라 양가 조조가 첩제 대국이
2: 엄마 조조고 도스고 해도
0: 내조 갔도 교고 장강 아직 쉬다
2: 니 니시에 걸로 다가 관분에 내조 쉬죠
0: 아
2: 이네 배트 댕키무소 댕키에서나 냐마 쉬야
1: 친구 장교 고소일 마술 아마 희사디 레마 쉬다 아마 샘자는 거다
2: 니 아마 되면 샘자 쉬면 아마 가보충 삼초
1: 이 샘자 수협 인거죠
0: 제가 나 가보시라도 내 주도 없어도 내가 가보도 나 가보도 문에 가보죠 진고 장 갈레스 로돔나디게 장게 사베 무유디 주저 제야 간 당고 키브지 문에 장을 라타마소 난게 된다면 굳이 장게 주도 제토야 요마시
2: 아마 나래고 저식이 치그리
1: 당시
2: 아마 제야 아무나 부르라. 네 주저씨.
0: 시. 见过.
2: 아마.
0: 아마 삼시진이들 장하시시야.
2: 아무나 진짜 마시다. 다시는 아무나게 파줘야 삼시다로시. 전설 뭐야 쓰기.
0: 아 할래 영아 영아 영아. 파친제 오고무린다. 계제 야호시 지기인다. 是吧?
2: 영아.
3: 구주주제미도게 이직 나갈 두고에 두게
0: 구주주고게 로다 추선부제 장문은 덕민도 모리 나무니 建国 군인님도 총설주니 되기 야문이님도 저
3: 아주매 상 디와 조통마리
0: 카리나 피게 클롱 야고체 수고 정다라 담비이너 초리도 직전의 제자 토저 유주
3: 다니 상 나오겁제 지부구에 비드 마셔다 상 고르디네 마트에 주다 상 사울 가체 고마간 조르중마
0: 이내 见过 군이게 쇼스 럽자 너니게 머치너 부귀슴도 지마르베
3: 하 다랑게 스스로 고고마동라 상 총세라 나오집제디니 심낭라 도지 가수유메 수신제 링링게 중국 송안 당덕고 친조리 见반이 로린조르바 제사랑게 총세라 나오집제 디리슴미도 가를 꿈을 찾으네. 네, 너희 잡숭아.
0: 네, 선배, 장게 모두 신금이도. 부디게 창물로 무유기치도 파지겹
3: 김장

0: 탄다 아무리 매자 또나 년춘례 내게 된다디 탁취 전에 된다 친구들도 안 매네 개요 말이 좋아 제마 제 말에 제 제마
1: 아자 아자랑 시에우유네 나다 저 진방 걸슈다 미신다 걸시에우유네 제마 시에초지 다디 승만론다
0: 아스니에 승칼라서 아 되다 안주춘례 된다디 아니 진방 된다다 개요 말다 그비디 진방 게
2: 春雷不走不看领队，然后让他见面时他只顾着，呵呵，隔壁对见半个，能不长眉短了，不给给些看领不得，春雷拉不起毛爪呀，伊那里，那么脸呀，伊那里，脸色呀，伊那里，长不看领我了，是吧，杨建吧？
3: 不过的，康斯老板娘殿下，今早叔叔二姑大领主又被打着，下面呢，怕也钱的肯接多啊。啊，钱呢？敌人能长眉短了。
0: 哎，不给吧，看你这样子了，起码不请不吃是呢，拉不扎单那扎，那么累那扎，咱们还得给你给。对呀，人家先说啊，呵呵，他们晓得，人家肯定是给你自己。
4: 没啦，你爸爸公司谈到你太急了，你肯定雇员们，我得好过吧？
0: 还是跑不定呢，明年不给写的，让看看东西，咱们人家新个月，人家太急了，那是。
4: 啥人全部到了啊！
0: 看那俺这八百公司，俺这许多钱，你没弄国债，今年顿住，国债年不结果的。
4: 就是，俺谈的领导送子，公司其他新的人，同他的这就了做不结不结，确要嘛是。他来都是公司做啥子能安全来同他写求职，嘛是呗。
0: 公司做吧，恰恰呢，说不确定这娘们。
4: 说不确定做啥事？哼，
0: 弟妹嘞，全部有那几只三不写着是。
4: 说说不就是个月，你让就叫不写，你也不打，都说不就那些，全部用的人给说不就是给的。张天一，让给些都是做起啊，今天你看哪里叫肩膀当兵，让生意的时候，生命的马脚。我这里看哪多少钱用不上几元，我肩膀不过两个块钱啊，用不上就得退下好多。
0: 今天你看哪当兵，让这些人不多，见面，见面就是要见多少钱啊？
5: 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
6: 你让谁？俺就谢用呀，哥说。
2: 对的，对的，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谢用呀，哥说。对的，对的，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你们心可有？你让谁？俺就叫上帝，
1: 계지마님부터 내일 시행인다. 하나서 에베마도 무유다. 총궐 시험에 지그르베.
2: 영화 아멘 시험 당시기. 아멘 시험 시험아. 디링아랑조 능민냠조 도중이다. 소배과랑시 전달신다 좀 심하시 주지.
1: 지지. 영화 제너 제미 고조다.
3: 시시마. 야 아라루다.
4: 알아도 말이 알아도 말이 자도 또 말이지
3: 도와주로다
4: 또 말이 또 말이 밥을 안 넣는 수기야 재민도 또 세기 세기 보거든 좀 치친수 돈도 아자다 찬스게 정실 중인 사가지 딜레 밥을 안 딱 차나 유지에 딸 대신 딱 딸이
3: 범어 상가 싱마리 다리 아자다니 비게 진지에 미지르 카티자에 말다 미 룽바강 카티자오지
4: 다체는 바브랑게 대회게 도마리 봐봐 미스스스는 구체브리 아자 뭐라 디저저버 보고 예배 주고 배트 주도 제대리
3: 아시디나 소스자리 수빈 승료리
4: 자가 중요인 대회 팬도 말이 아자 뭐라 비켜 줘야 돼 탑시요 말이 이내 바브랑 콘주 파야치가 루냐 임베 겜기야 가도
3: 상가싱 말이 니랑 장구시고 나 뭐랑 다 장세 바스 말이야 디 뭐랑 각부 용지 성기
4: 아니 킨수 켜거든 저 규 배들 냈어 카네시야다 지단 배들 로가리
3: rangi gishdi kharsigyore. Kharsigyore, ah.
4: Baba rangi kunchuza zhonyubduge. Kunchuza chinche, nye kunchui ama namali, kunchui paya cheche, ama chonsil chichungi xie nyubduge. Xie nyubdu baba rangi pokyogre.
3: Ma, xie, xie mendo kharsigyore, ah.
4: Chenu baba rangi xie ga gyuda, tanda rangi gyuda.
3: Yunga, nye tanda rangi chincho, de kharsigyore, ah.
4: Baba rangi sibirbe, ma du. Chadu.
3: 응.
4: 괜찮아.

0: 카시에다 차디 차가 동자 카시에 요리 장카디 이네 구치 진도 요마르베 장피게 리소나 심제 동자 망부 구치 제초시 지네 강라르 종다티 니네 랑게 초코 박라드 주다 타 링사살 데토시 제마제
1: 나 등주다 님도 신면다 몰라 랑게 나 차디다 차가 소가 교스 디제 전에 롱롱다 롱롱게 아메 나 참이 지마르베 언니 나 밀러 돈 컨제스 데고레
0: 아니 다 전에 컨제스 오시 kanda nye rangli xie yu da sop ju su rje tiyan ni yung gu ma shi jie mo do chang se ngu yu da chang se kang ba su ji ge chudo ching ma da
1: kien su jie mo di ge nga chudo ching ma da ba chen ni nye kang bu de jia jie kien su ru ju gu
0: kyu ru bang la chegu yu be ma du ma du che
2: kien su nang mi di ge la ta nye gyu be lun su 不，也行吧，这，俺们得多，俺们也来睡觉，你坐，
3: 阿姐。

0: 라네 가르치유 네 계주 광년 격부유베 배사수 배사수 짤린리가 네 계주 거수
1: 엄마 땡긴네 수디 섬샤오 마시 아자리네 섬스타사 촌레가 레게 촌다 네 탑시 다쳐
2: 링링 장카우시라스송아
1: 아마 로디부시 디린젠바 로용바 그수슈야송자 나주 능무상마 강가 주정아 되옥시 나주 카바카라스이니 아마 유베시고 리킴잔다 차시 인다 나주 상마 님도 샤다신다
3: 지지지 딘딘이 샤다리 땅아주 무기부는 샤마지 딘딘아주 기우지 클라스시 대도 인다
2: 링리 장게 아메 씀낭게 계시시에송아 시에스르 Payu, Puyu Kimshi da Pomu Junkaji Sugiyoji Lingli Shange Ame Tsepje Jienban Kankyo da Di Nengmu Tsu Jienban Na Lo Yongba Gesu Shuba Zina Kenje Do
1: Jienban Ranchi Le Lo Mangu Yu Kiaxe Di Du
4: 阿妹年达让罗永远是不起过世罗永远把可使用的提醒俺那么久才对谢谢了他人家出罗永远拍着你面嘛今晚大家带着中文的上给俺出家子面上看经意罗的给俺了俺拿了嘛带子 Sangka ama tato ya bu che xa, ya xin da.
1: Di nye che wo yub shi. Jima robu khar go du ne, xe gyan che xi.
4: Ya, tando khan lu da. Ara di, ngan zu, ama gya jie, ama kusu se dan da, chawa lam zhu yong be, min du shu yinda.
1: Yinda.
5: Yinda ma.
2: Jis, ka de bu xie mo. Yinda ma. Yinda. Ran lin zho song za. 等到满谷子节雨季节，今晚的村头了还没过不多呢，玲玲的给些吃的，我。
4: 好。
2: 你的，阿妈，你做啥干？村里个村干部呢？这，全国村干部呢？这里给些吃的要着，俺做今晚村干部干部呢？咱们这没人过来通宵生个要的，给全国村干部给可把都偷着。
4: 美丽。
2: 村里其中有嘛子，做没些当偷不着。 零零，今年他的停车车呀的，他家是全部买的。今晚呢，同住给村局偷买的，碎屑偷着。
0: 你爸爸退休呢，吵起来要的，人打速度又没吃大吃过的，村大只娃没被学过，速记大偷买的。哼。你看些通队员呢？
2: 你也估计行嘛的，牛顿，我给咱的先给你打，空手一面新个一万，空没去当地这嘛打，你嘛让俺们让哪里有小姐，同啥没把住的，让个把让俺们这郎姐，俺比没去打做不着，第一个不了，俺家玲玲给让说要开零食，空给让叔叔婆婆打开没把这个钥匙。
1: 空上个趁今日打，且咱提提两个矿里也过去叫去，嗯。
6: 阿妈，我那也嘛吃把油香烟呗，看你到那提提牛顿不去都，你阿妈让背不住是呗啊？是呗，
1: 用啊，你还背不住脚，
6: 阿妈让丢了哈送哎，丢了哈送哎。
1: 阿妈，其实钱包了，我那等你鱼呢。
2: 不过的，年年落雪橇。阿妈，
6: 提醒俺俺做的个，刚刚做出去，看来是有些病吧？现在别人做些些，吃好点嘞，是吧？等你们那做嘛去打，忙吧，什么东西？提醒俺做老用去，怕住没事了病吧？今年俺上等的，俺做病着的个，你们到村里去给我们到啥都不能要，我要是上不去。
2: 这也来鼓打鼓打，怕些出血，养我又干累不着，是呗？阿妈。 提醒俺大姐明个叫金班了，看那单子，从过些呀人，等给俺们两个羡慕就长，俺最羡慕。
4: 美丽。

0: 영아. 다지스 아라돈비라 칼라세비. 키란조 총고르시시.
1: 아마 아마 아마 아마
2: 아마 알레마 주다.
3: 그디 칼라세네 뇽저 저야 민도 당을 잡아.

0: 아이샤, 상계 드린 석다샴 요 말봐.
1: 옛날에는 요제민다 딩메리게 먼저 먼저 집었다 구성창만 외제제래 벌성 말이. 뭐시체는 강부디 아명아 전교제대 이내 밥이라니 밥으로 옛이는 밥이랑 이임지 군주 더부칭 말이.
0: 옛섬던디 제민 사상이라 딘제체는 레좀데 코면 승도와
1: 봐봐. 어렵러 담배 딘제지요리 양암탕는 내차경 저주 좀 봐. 텔레린스기여리 단다 저주 최신배 규림 손자 총구토라 장대요 마리 머신에 기니 보면 인연보 총겨봐 그래야래

0: 呀，心都死的。肩膀，他都拿了亲密名度，想给阿妈继续的，让他的粗鲁永久，切西卡的月啊，让上岸个来个七个月呢，三那多呢，日日节节五日，热嘛热，让给过第几天，康别人没去体检，名为哥哥单呢，用啊用。
1: 阿妈，阿妈，咱成就过不了，俺说过过当回事，他那爷爷不要创的春秋嘛是，是吧？咱们同学们会创建是，听说过阿妈那些那过春嘛是。
0: 是，创过过年新个嘛是，一年人开始起作业，年还苦个。创今年一呢，也估计结果这么多。米里过过当的用嘛的，
1: 阿妈那个米新大考的没吧？当年过时候嘛的，阿妈那过时候的。我那阵阿妈让俺是那男人是给六六姐带回去，是吧？什么来讲情嘛，对。
0: 但这次，你也管羡慕我，你也谈得让你给些吃个鱼的。让给建明姑娘拆解点下卡里吧。
1: 我是，俺等给卡巴开钱不起来，连也没中，俺怕卡巴
0: 去给。但这次让朋友们打，肯不得钱么我，让得要我去对起。
2: 喂。
3: 给你牛建明打一个钱，肯定轻松。
2: 给些人钱吧，牛建明个真难一套么就，爸爸可把些来说你清楚。
3: 谁给咱说？
2: 所以呢，你也好过么就，爸爸人家找有事个，所以面俺提醒门度。
3: 提醒门度哎，点点张玲玲是，咱楼上张玲玲从俺那里勾搭，别几片也点有事。
2: 张玲玲，永安，你楼上请坐。
0: 张旭旭，接李阳。我爹不开始去做球
1: 员。这阿妈呢？俺我爹不开始去了。
0: 让给科布里给别个连个姐姐，哪个东北人个孙子去个要嘛是吧？
1: 哈，这但得对了，这点钱也需要嘞。
0: 用俺钱你也让吃，公司三年可把要着，公司没得个肯定立不着。雪达，腾多，建明姑娘的抢不停这钱啊，给我们再开点吧，雪达。
1: 哦，建明姑娘从头来抢不要着，是吧？当我能安见明了，给这些筹码的呗。这是阿妈，来个新大门，大家三不相认的。我来个开钱不就
0: 主人的？开里头那开钱不
1: 嘛东西？我带
0: 多门多。建邦，你也让你晓得，从今年以来，我钱给么多，能买瓜瓜当你用嘛的。
4: 我是没事的，自己不懂啊呀。今晚春来来，点起是不？春来来，听这是你问的，是吧呀？我呢？俺
5: 这种人来
6: 几年
0: 的，这个人，这个人，
6: 这个人。
2: 我以前
4: 是不是爱你？
6: 这里呢，春来有没得
4: 呀？我想着，
6: 哪弄个啥狗屎嘛？娘
2: 是不是家家酒嘞？娘是不是家巧克
1: 力嘛嘞？喂喂喂，今天干啥去？娘们这几路没带的，不是去了，不是去了，
6: 我。我这
1: 这么点的，今不这都没
4: 得。好了，今天请米酒。
6: 别脏过，
4: 你真听不着我钱。
1: 但是呢，能没有信
6: 用哎？这个牛啦，你这下看
1: 哪去了？啥家伙呢？
6: 俺煮牛羊嘛的呗。自己
1: 脏过，自己丢的，
4: 别光说这
1: 些。我这中午咋中午？咱们这么些？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
4: 钱，我中午没钱，我中
6: 午没钱，
4: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1: 我中午没钱，我中
4: 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1: 我中午没钱，
2: 我中午没钱，我中午没
1: 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4: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
1: 钱，我中午没钱，
6: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
1: 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
2: 钱，我中午没钱，
4: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1: 我中午没钱，我中午
4: 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1: 我中午没钱，
4: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1: 我中午没钱，我中
7: 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
1: 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
4: 午没钱，我中
1: 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
4: 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
6: 午没钱，我中午没钱，
1: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
4: 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钱，我中午没 간단한 주제 다 된 게 제일 잘다. 지도 몰라요. 이게 쉬면 봐.
6: 하는 생내빈다.
4: 하는 생내빈다.
1: 좋습니다. 나도 더 내가 욕. 좋지.
6: 영아 영아 영아.
4: 난 이거 최신민도 년다 내가 당사 묘지. 그리 이게 분이 영상 주자. 좀만 갈래 가는 거야.
5: 아이샤 랑할 체유. 장발라 총가나 미스 셰비인보. 장 이마 집 갈제 아. 장발라 미침 못 된제지. 갑자기 거는 뜨 맞아 봐.
2: 봐봐. 봐봐. 봐봐. 마 퇴스다.
6: 뉴턴. 딩예 송가이 된다 하루 유네 쉬다 대게 좀 먹읍시
2: 상가 예밥 대게 담배
6: 장밥 대매
2: 수이 치래
6: 이마시는 수수추
2: 간다지만 예밥 생아 요 먹어 예밥에 라 맞춰 젠 성보리 돈도 양갸 증는 성보리 집에
6: 장밥에 아 맞춰 젠 성민도라 양갸 증는 대배 성민도 뉴돈 장야 우제 뉴시 나다 장바베 팔러 수수 템버 수수 님제 대유 수소리 티주 제야 요마시
2: 상하르 셴네셰 간단히 바베 공세 너드 니에 주도 지기유 니에자네 핑지 리지 마치
5: 동로 년년면 친지지 만주 턴도 창격 부유
2: 니에 양갸 타지 저이다 제만에 니에 밥 세가 요 먹어

0: 두에 다리대대여리 대두에 대나 두에 대여리 굽대대나 대대여리
1: 동우이베
0: 매
1: 저 버켜 우비베 너니 지켜 우비 아
2: 조랑 우이베 빙의 지병 우이 쯔쯔미베
1: 양면 도치 너니 전니 지켜 우 계승 아타 부이나 보는 상상자지 쇼 부이나 떨러 제오
2: 저르주 버르제서 생마 잡다 교제
1: Borshua khashi yadu.
2: Ado ishi.
0: Ado. Ado. Chora nung mashita.
2: Nyudunai, nye chora shi yadu. Nye ngui jimkishila, khoshumai.
1: Nye suji tabsum, nye tabju zheyo.
2: Rinrang guayu.
1: Zheya me.
2: Zho, khu chame zho.
0: Nye. Nye mashita, nye mashita.
2: Chame zho.
0: Chame zho. Mashita.
2: Chame zho. Nye. Nye.
0: Mashita.
3: Nye shingi, kiranzu chawashira yori. Yine kianzu loshu zi yadi, nga tabshi kyunu mindu. Kiranzu ye shin seri. Ngan zu nang chun le. 챔버차브리 이내지 부켜는 정보민도 부구 챔버차자 창스 겨고 지르버 니에 삼로 시던디 난 즈캉버 닝부디 촌레리제 창스 겨 차샤 주초는 그제도 아 참에 삼차 시던다 아
4: 엄마 너니 삼차메
3: 용아 젠바
4: 같이 내게임도
3: 아직 캠에서 갔으래 모두 유유매
4: 아메 같이 있은 내 지기
3: 다 모든 제브리 제미
4: 아마 아무 뒤에
3: 내 있는 상매 모든 제송 아마 머신에 안지 김장지 미리 춘래니 아무랑 차오지 후디지 봐 강부디 춘래니 마젠 소재오 제지 마야 김준진다 전부장체 중앙나디야 곰디어리 강부디 할래야 가래야래
5: 제예나마 계시드 제시에교 아유 콘서 강부 챔버 가주 유네 코란주 갈래 겹제 총부리 마란주 강부 닝부디 창마 갈이 요르다 콘주 무튼 시야디 녜월 데브리 춘래가 콘서 야주스 러버다
3: 아레레 인디
5: 춘래 과도 과친서 아
3: 니에 제가 친구야
5: 되다 다 부부디 창매 겹 겨 다그랍 체네 데 구두 좀 쉽체 양친동아
3: 니에 가봐 개구이 가봐 개구이 喂,春雷长... 야... 아씨, 너 나다... 가만 가서...
5: 당연히 가봐라 시켜봐, 친구이나. 지수, 주도 정말이. 쟤나... 建国... 建邦... 建民... 쟤는 강부님부 春雷를 제야디 두스댕키 지인다. 나란스 도전에 창매 민다고요구르다. 된다디... 두스댕교 쟤는 근처도 아.
3: 제제 녀체네 야메능아 주 슝방칸 슝바 첸닥다지 칸다데 팀롱 니부팅부르 바
0: 헤이 알레고다 버스 데리데 요야디 된다 디치도 메 디딘 상무데 좀더라 봐봐 봐봐 먼저 설레게 체시디 컨서식 시에다 띵어 주 데리 셰야 그 텐치들다
5: 젠바 텐신 카제 아 먼저 상마지 시에다
4: 어 아마 가사 제밍 알레 진네 주제 토요지 다리 제밍 님도 요지 제밍 러브 주다
5: 제밍 쉐다 된다 심부 가제 되다 되다 게시에 발레 갈레르 시도 기라니 진중이 카튼제 레가도 부케 제메 봐
6: 제니 제마 된다 가리네 아마 쉐다 고고스 시작도
5: 제장 교쉐다
4: 레가도 부 가르쳐래 아마 진중이 레가도 부 제가 가리 봐 제밍은 이 허루버루체 상람디 섭주여고 삼추
5: 당시 청첸 이그 자차추 청부친주디게러 네비치야기 다도 조우리 가시
7: 가시? 견즈 총래 종중 상시야시베 제능의 경고성황 대처오시에
5: 제장 칠루 견제 청가디 고다 앙탕부인자 니에탕고 시야리 가시
7: 가시? 견즈 가린이스 안주 청가 시인이스 와시에 地面满国都会有个新北边啊
5: 春风明天不给写的不会参加门票 冲凶心里有马事了，从家心提别有马事。玲玲，你也让你歇我，等到底让你几个他就要有马事。俺这冲凶的西塔就赢了，从家的西塔就赢。冲凶第一个了，从家家长忙过要事，可是从家西边人的合作还是少着呀，还是管用过些。从家可就是干过些，听说你兄弟上不能有一百啊？让三不三到了，你从家西边人，控制生意人多些提是呗？让许多菜他去不是？你让你歇我，你也他就接吧，书记给军队单头马着，看他西塔就赢。
7: 没的，
4: 马修的。
7: 行啊，牛正邦，让可就老用呢，牛就少养米多。他这老用些，养从家的心意是我是吧？啊，你这钱肯定呢。
4: 玲玲，这是你的生意的，你让了家家钱买，你中间就这个赔家钱是的。
5: 你也跟你老个商量冲凶的干的鱼，让个心意是你先交交有马的。
4: 啊，对，今天你花了嘛些的用度呀？
5: 张玲玲，让肯定生不到，冲凶的心他就赢。
4: 看到俺们些呢，没些那个心意的，今早俺们些是块块的，没些那个心意的。
5: 你是这意思？
7: 冲凶的心里有马人，书记给西桥没用，心里有马人，看大爷多，让个心买呗，七六百全家从家的，零零个面子切个干来给不接做不接，通到春风给，说说各种参谋们在那路要着，让个心意是能先去决定这有马人，你也晓得，看不是也有马人。从俺过去找玉队，过段时间我买不起，俺们趁女婿端不起，趁女婿的，俺们没事也杀不得。
3: 从俺的，俺们老太就是些，干脆冲冲到还是有那俺舅妈，一年从俺的心里肯定有嘛些。顾达，张玲玲，让我妈打不起，俺们让趁女婿这样子。
7: 好多，
3: 阿妈，俺们俩创新才大学多啊！一年年俺们俩年看不上去，出来年纪看啥轻易是了病，隔壁头年光不趁女婿这样过，俺们俩俩也打是了头，俺我妈死了吧？
5: 他去的我们还不认命多，俺们两个我的前面从卡虽然这多个，俺们两个说是差，张天英，等下俺们还能和睦中哎，看不定俺们上马搞了有谁，等到俺从干部的给钱去，干部的日本没话，春来这钱去，让他到新疆话去打春来这钱没。
3: 你还嫌少啊？这一些啥没吧？
5: 哎呀，还有呢？
3: 什么？莫那个我刚春来不论这说钱不是，俺们俩同道的，咱们这些钱就还是多啊。
5: 上个到哪儿塞工钱等于呗？这是，你来看了前面我弄过呀没？天天也给塞不些人。
8: 看不明白的，春来这一，天天那些，说说错话，说说给，说说不，说说说，
9: 俺渠道肯定清没，用不动啊。
8: 二五年多不啦？怕哈喽。
9: 马上二五年多不啦？你那是年俺的，他现在是俺家舅不是？
8: 他这工作年大着，工作没忙过多，俺你没你来没？
9: 听说给家里给，至少给真正的水来给咱。 김다게 니생 우제는 모두 팔

0: 喂，卡车。
1: 엄마, 같이 했어. 같이 했어.
2: 양아랑 그 대기 걸으셔. 그 야리 옆에 님도 왜 강냐 채셔.
3: 엄마, 춘래 강냐 채셔. 에, 당은 제 조래.
4: 진다셔, 요마시. 엄마랑 룸마셔. 나 탭시 유. 내 미진이 스타제 대기 그 강부터 자셔. 가다 손수 규리. 세모도 차우냥 기운우리.
3: 랑카 좀 봐. 아마 아마 님 쇼팅이다 아마 탄다 아무랑가 뭐 촌래 준통민도 아무랑가 야마젠 촌래 겹통마다
4: 주스 장태희 코라 한 부그르다 내 줄랍다 암세지
3: 니 아마 로브스다 말은 랑가 로브신이베
4: 아마 촌래 탄다 부친지 마다 내 줄랍이면 수수께 키우그르보
3: 기라스디게 보고 어머니 메코지 얘 처음에 뺨셔야되지 니래 보고 마 그제스 너야 삶아도 한다지
4: 자 촌래 탄다
0: 주스 다 가게 셈고 탄등랑 동할치 무이파지 보고 촌래쇼
3: 다른 우유에 어디게 대동아 크라스티에게 또 소스튠제 우유도 접서체니 보고 소치로지다
4: 용 그린스로 보시고 그래 장대이 나 태모 가주래 거두 있는 가서 개버디게 그 자리에 지고 그래
3: 당아 군인 럭메 잔럭이 요새 봐 라마 집시라 잔 요춘래게 퍼서지다 잔게 총두네 주도 제메 봐 아 다들 보고도 닝지하지 총두네 바베 야마 제제 다들 퍼서고 해야 치고 말이 지마 소화야 그 제스게 오래
4: 그 소화야 그제 게음하지
3: Shangye lopsi yao siya mgeb zan pukudu chola chimri, nyeran siya yida. Shangye tanda lamsa pukudu tsu chish. Dine lopsi yao siyeb haa gosge.
4: Shangye lopsi geb mtu ba, nga pasab gaya lopsi geb tu urbe.
1: Jis!
4: Ama, mada xiao chingge, ngui gaya gachinko.
0: Azi doda.
4: Jijio, nye chingko. Ama, nye ngui gaya gachinko.
0: Azi rangi doda. Jinbang, shangge aja gaya siyeb takari.
3: 春雷让个不够做不存在春雷停车车呀让雷给人要着让个不够老师要不借给不着等到底让自己这样的可是我的停车还得一说的爸爸让春雷我连出国的是呗可对那家里什么什么的让爸爸我连出国嘛是一年牛春雷给不走的还故意呗地让摸了给他借着青路团的谢皮呢起来你金钟是
0: 孙牛春来的金珠里斯俺们对面你爸爸你也是把年久的听我那组参谋这边等个人七天的老杨面当到这不是要参到了老师马蹄不是还是想
3: 张铁银让你开别说是对啊俺们团队带不对牛见过让马接起来三年要再等队长带牛见也不见没见金珠冲出的说悄悄我们说是新美呗住住住明天接着起来你他个对起去到桥马里虽不一年的去到起虽不一年的去到起撒
4: 让不过来让你去到去让给去到去你也军统的让了不是呗让给那么几把俺来去的是呗去到嘛现在几把我也去到去是给我妈的呗让不过来让不过来俺们冲出的我们也已经让给你让去的妈的让给你们的看你们回去啊俺们没给你们给写的让去到好多让给你那女士和你们还是要去到去啊俺们随机的还是不让说学习不过得出给节目都在他们都穿了什么他们马六比呢这做了那个给谁
0: 这得上个不过他们老师也是好对的没啊他们肯定不过他们老师也是好对的俺都看这个是什么事情对的你也不好老师在养个别人对吧你没亏的上个地你当然看见不过去上个不过看到了这个对的阿妈我们现在到这里开心吗是你也给他讲过你先去见面上个永远不对开心也阿妈开心吗这第二月不咱们能下大日不
5: 那我想着去你个朋友屋里，我都看到你那么亲密呢，你就去抓，你个要的，你也辛苦。
0: 当然去不是呗啊！让他的长钱开了名了这，生狗那年大把穷个有账，明我先去看这个啊，想着去干嘛着？转不过，等给阿妹，虽不过一年，爹娶到妻子了送。马队，马队，
1: 杨啊。
0: 让给停车时候呢你也去没用让给我我看你也是找着我你也不跟他妈着
3: 我是见面的嘛让什么场合停车可真热啊让不跟妈着的见面就找不着的
4: 看什么

0: 가르쳐도
1: 나 가정 뭐야 하리나 키라스 능미디 얘기 나다 줄래 타지 가든기
2: 던데 제우래 랑은 능부터 너무 용보 가르래 무제 되니 매매매도
0: 지지스 너무다
2: 고즈 사무 친차 땅은 이미 줄하면도
0: 지스
3: 春雷。

0: 내초의 뒤지 저블리 양승의 뒤비 문둔 카초 양차비 타세 뒤리 기자
1: 신뢰 누강 변종 연락 누강 기무비상장 고르 통조로 이해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뒤지의 토비 피해제제 불규
2: 中国新月女的贫穷养老女的不过面的是个月中国古镇街卡巴东大宁不得参详中国古镇街卡巴东大沙瓦哎卡巴东大体外我做的事真书堂年纪性别即便去过真书堂呢必须有重点用意年年才有工作也从高度片面
3: 이미 폐주다 내년 제 다균 제청배 내년 제 유견주 더난난도 내년 제 기내등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우 미대와 예수야구 미티바 송래 집에 찰롱다 롭종라 숨기 티바 세 민안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레베 착제니 호배 내가 포로 좋지 내년 제 유나 전수 탄라 피다 개용기 무지 송다 송가 인비 연속유 서유문수 너구 대로 집에 손나툴라 업직무 대외디 전수 탄기 샘상기 청와 중리 꿀라 대탄지 유주탕,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마위, 송강도 핍리, 리밍안, 배주前的错라, 단동, 白药, 白云山, 静修堂, 중매금주직내조, 미장라, 채시유배, 원라림나, 원라부규인, 배주탐지기, 예송강도 핍리, 루주탕, 리밍안, 连바탕, 배주낭초,
4: 3年, 하스종기, 링고샬람, 파고송종기이람, 가방자, 내원여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5: 홍고사부디, 오늘 현대 면적 비 약도가 이 주제 양식도 양고 야 주조디는 엿대고 영고 대단 좋아해 홍고디 화부침을 송다 강반도 찌그탕 강배서다 재미나 저게 괜찮도가
6: 박바 스조 랑바탕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괄라 피지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박보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보 장식한의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보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박보 장식한의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괄라 피네 루트 낭초라 리미 최주다 냠리야 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섭취, 군이 피바, 거수쇼.
7: 유방, 바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곱의 규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린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글.
6: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여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8: 红果子的卡斯呢刚把捆巴的卡长不掉不远吧干脸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爹当初还见过红果的给他吐露掉不起死一浪西大半年以内你我当见过红果的票呢也不许不许多你我当见过红果的见过个爹当了送就吐个多啊

0: 特别每次提问起为求索别特别信誉不是两连云起按催每次脱血泥老子的给几坨我吞擦血糖按出人一个六秀茶我点家糖穷吹边角起女不点不切索足托不切个提音写送不是我今年最推荐你你这不用了我为推荐些人你现能这就理工给三个月冲冲卡的卷你可以给索了俺最兄弟有级别降低七的别月经
1: 샴라미남께소랑아주 심진진요미 콘조미나 니 총강기 전가 교부 된데 용미시 지송부지 전두 총미 장윤기 니에게지 코리우 장조와 서로 나주슈 중이 코조니 따라 총기기 코리우 장와 용지 갈래 재미 기도 이내야 코리우 장과 된데 수수미 신도 토겐 카고리 지송부지 나진이 수진 김토 니에서 기업대 개인이나자 야나 실어 유거도 좀 괜찮아 내내 띵송 제개인이나자 민남기 수시라 응아주 쇼드바티니 랑일 꾸자 제바시제라 랑기 닝니 쇼기 미티라 응아주 쇼바시경 임버지 중국 소리 로진기 로마 류신기 나랑기 아말라 응아주 쇼주인 나랑니 총세기 보조진이 아말라기 나랑 충치베 되니 잠기 교노시지 콩 장저와 능유유 콩니 응아주 난기 가와도부 임베 아말라 콩니 럽치슈지 콩 꾸레 카송 토지치 제수니 키라 세슈주초지 슈주인시송바시 량니 수이중종 조자총수총미 황상양기 니에수지 왕닝라라 나주슈주인 광기 망조구치 대응원망구중랑유 배나 대기사간타 냠제타기 고수총관수들 로노쉔베 수지공기 지당라 무둔태산무중 예내양 제수중재야부통용송시송바시 사르고베 전지치배추 창매 깔래야겐 조로 나주 쉬고요. 테니 레게 표겐 조로 즈고르탄 나주 쉬비시랑 임바시. 유고로와 마샤오주이 폴람디 샤동 후배 조준바츠 깔래 체미 교유. 니 중국 멍시 지구 조준로 나주 쉬고 인신 송바시. 내신 봐. 데리노르 토르준장히에 미망라 람 대부시 구두 메게기 루샹 람스바탄 초로 삼바 교유베 나주 쉬고 인신 송바시. 란조이 총미
2: 金会捐给我做几个给选择错没了几类几种不多天里我那宝贝切不行人我这几个给千里老在天了穷给全部穷多天我一呢都能矛盾切搞不着大家确定给密切东给事儿出于你这个月别天里生命的天不行人这种不行黑龙江给崇明林照博弈你过来捐给苍马了我就学就一些什么谁第六村托让给给陆队从团盘论中搞不穷月
3: 新的唐布内孙别牌儿给用给行列吞在插托四重七次推崇不列加切去皮擦丁牌儿月不堂昨年得些车林所列吞在给陆队崇不推崇不列加切就餐安排内我年边角多切东为偏着我是推不用角染地托比不是有提给推崇几次松年年段改名你学走出旅汤姆斯彭别真多提 爹妈，花生丝切不烫，中国如果给多长，松糖几个托呢？弗兰斯如果来南边给呢？汤姆斯婆婆听，中意不听，冷意不是？这次新年去七竹牌，我这人去龙岩巴士总裁，国统球处理给月不烫，龙岩听，吃你给松就送我端月不听，那您去我这人来忙我穷月。
1: 我今年随空气人松难，老年大开每天吃七顿十个月不停，那您给推送不来，加起出餐你排月不是？这个忙不明呢，他给出去给咱们两斤一杯，给中这送我马赛，马上就这几个给几只冷的，梦想点一解决不谈，况且日本给他给出去给罗局给长点了通勤车去，根本到我马赛。 给这几座设计团，总不能给电力了，那这东西，日本给人家吃住热汤，人把干锅他就得小区不会吃不是。下了一些陆军给二里接单吧，电木小老给，日本给迷茫不，这就你胸长一边我真吃个月。团长就这些，日本给急忙忙起为，十月责任了就不着钱呢。 Ribin Mountain Jing Gigolo Gugutha, Ribin Gilaria, Motu Lungu, Gango Chegu, Gilgur Chigu Yogan, Gaucho Swanta, Rawan Mountang, Shiwe Zerung, Nuchum Dungzi Tang, Zerung, Tunzen Kuba, Zami Dung, Chibani, Mazam, Ju Diji, Diglamla, K Milimbatan, Sugui, Denjala, Yam Yin Chambu Sugu Yuji Jubri, Sibing Giji Jue Chile Kajin, Huan, Ogle Ye, Ribin Tu Luyu Ye, Tanjala Nedu Mongu Shila, Lomang Nang, Wene Ye, Zengzi Tumi, Mikdun Lung Sin Chikin Chu, Tanjala Yambatan Duni, Zengzi Luyu Zesu Chibi, Soju Ye, Cheji Chibu Suyu, Tadian Yuzin Chui Giji Tubu, Ribin Gi, Magi Ringlu, Yalang Chibati, Sugui Gigotan, Giji Jizu La Simje Sugu Yuji Jubri, Chile, Sandia Golo Jing Gi, Chibzi Kiwang, Ice Dung, Solo Ye, Tokyo Chiju Ni, Giji, Jiglam Yadu Joe, Chuigi, Lamze Duni Dubushi Yibatan, Tiram Nishube, Loduigi, Mojugi, Niso Yardu Midimachajin. Yijo Sini, Ribis Jungi, Lujugi, Changdinli, Gilgetibatan, Yeru Choga Kajigi, Tana, Mojugi, Nijenti, Bowzigu. Ribinki, Yardu, Mojub Chi Yostani, Sagugi, Dinila, Dorgun Dung Yuji, Jubri. Orsu, Mosuko, Gizu Giwe Lutin, Luju, Lobju Kangi, Gienchimua. Ardamonokie, Tokyo Tijula Tunin Chimu Tinyu, Kesi Tiju Ti Chemina, Hansan Kobe, Mojuki, Niso Tidala, Timluki, Nuba Dembe, Timju Tokumi, Mojuki, Nijensu, Nibartu, Konzu Chajula Gen Kurgu, Konzu Sabe, Dinin Chishu Chesini, Nanjin Marsu Chimu Yimata, Ribinki, Bumbu, Gedi Hagan Jawani, Mojuki, Nijenla, Tazi Chibashi Yimbe, Zumbulin Yongi, Guadam Chabutongi Jiji, Jubri.
3: Ribin gmang tso mang bu, ribin ji tso gi yang tak bi, lu yu gda war song yong qi di, si di zi chim le song yong qi gui la, gao shi si xiong ki, nian ke qi ju le, ngo gui qi gui qi xie yu bri. Ribin shan kou lup qin ki, cin zin gi kian qi mu wa. Jiao xie hou yi, zem lin mang qin yi bi ji, mo xi ribin ki, xi wei gi kip gi ming tuo ni pi ge dang le yang. Ribin ji tso gi, mok chu le sim qi qi cai nyong chang di, qip si ti, tu yun rin bu xing na, pe kum chua ka ki zu chi qi di, kun cui, Tokyo yi qi ju le, ke lin qi gmi. Lo xie nang, mok ge rin lu ro lang ge bu tang dun, ngo gui ge bu zhi yang, nin ri le ma de bar, qi ru zhu xing yun. Ribin wei, sim qi nian dian qi di, yang tak bi lu gu le, ngun zin si to tu bu qi gu, xi xie yu bu zhi. Ribin zechim ribe ge gen chimu wa qing shui ya yin ki, zechim le yuwa dungwa ni nian ke qi wei cha ju xi ri. Gao shi si wan ki, zechim ge guang bo dok rui dang ni. Ribin ti, lar yang ma gya chok bi ge keb le yur tab qi xin yu bi, ti ni sui gom qi tab che wa xi ri, qi xie yu ri. Ribin chim zui bi tun co ge, ti nian co zu yu du gong jian ki. Zechim nan ki tun cen gu bi na, qi tun reng song xi bi, si qi ti rim xin nyam xin du zho xin du bi. Ribin ji tso ki nye bar tu, diya sinbi lu gyu le samsik che di, ribin si xiong ki zi chim le sop ju gyu gyur ngo gui qi gui xi xie yu bri. Ribin gi wu lu gao shi zao mao yi, ji ci sum nin, ribin zi chim gi chen su ni mur, lar yang zi chim le sop ju gyu gyu dun ba ju du bi, ti ribin gi ling chuo ni su ne dang ki sim che qian bu qi gui bri. Ribin xiao bu ni xun sen gyur qi bi na, ji ci xin nin jie zom xi bi ni, Ni xie na, ribin ge cuo ta, ge yong zi gui ka ki, si xiong ki zi chim le song zi xuo ta, zi chim ge tuan cien gu bu sop ju ge gyur ngo gui qi bi, dun zu mang bu bi yu bi tang. Mi nam ge, ribin kun, lar yang mok chu ge me ji nang, long zhu wei, sim zhe qi yu bi ri. Ribin ki kong chen dang ki, reng song ma ti, zi chim ge tuan cien gu bi nang chuk ci, ribin kun le, gyu wa qian bu zhu si la, mok chu ge ge keb cho su, bu gya gyao xin yu, ji song bu ri. Ribin ji cuo mang zu dan ki mu tu ti, zi chim ki tuan cien gu bu gyun kong qi gu yin xi, xie yu bi ri.
1: Ye rang ge nian zhu chen bi, qi zi song ni, ne zhu bi wo xin na, ye rang ge qin zhi bu zhen zhe ba, ba zhe yi. Eri ye rang ge chun mu qu xi ti, de zui ka qu xi tun ba ti ra, lian ge bu ma si, ye rang ge ta da tuan ti ra, yi xi qi xin yue la, ming ye chun mu ti, ning dun ne dun tang zhu wa mi ji, xie yu bi ri. Eri sin zin ta rang pu yi, qi zi song ni, eri qi zi xin ni ni song, Hormuzi, Tsokato, Lube, Chosinam, Shedin, Chijugu, Inshi, Shibri. Ari Junga Mojibu, Ari Mountain Kyogurna, Jindi Tatu Chosintang, Gamzu Nigui, Namjuka, Mimi Namjuta, Mami Chikjin, Nadon Hatsuji, Shibri. Yinan Tatibundi, Hadamu, MBA, Junga Mojibu, Moji, Abdullah Shi, Jizi Shini, 계지 저수 도수 공시당 파된토 이란의 전주 체계 어리마기 호르무치 소가나 주용치 구동 잡고 포시지 쉐비지 이란기 인연조르스미 내주비 오시나 제지 신이 어리 초마기 모루시 호르무치 소가나 주용치 지급 이란 초마기 년다남이도 당외 제딩이 포유지 셰유종 어리 인연조르스미 어리 토림뷰리기 된디르 켈린 지금 메버시 여러 철시 제든소배 구리민의 총도티에 제제신이 야민이에 계서 알레원토 초바타 파렌스타 인지 리빙소 기가망부 구리 총도 리뷰지 신양 가나제 시즌의 가니양 딘슈다르 총도 리뷰지 다딘기 총도티에나 전이토 여러기 투문고순소기 내든의 주도를 책임지 파렌스 신제 마글웅기에 이란타 아리워라 전면을 띠니 호르무스 라리양 고이토바 지역의 시세바타 마글웅기
3: 而堂之位查具空中西呢学个明细写不是李本能研究成不堂吹电部内错别玩心呢其次松年伊斯雷克李本能录据给撒切芒布尔卡国切别米给给他们都当我堂米中记了美军所有不是伊斯雷曼克提年李本能记定切别当克查这别米克尔母腿东地东局银写绝于不马斯这地堂米米能出芒布嘎于其绝不是 给及对陈女别李空给几次松年扎布罗人宁对罗康体的协助玩心呢听您明明能出解体宁对罗康体其起初的协策令催得康了结果切不堂明儿明的西面穷为内催绝而美了他听给结果起催得康了多军破于美塞不穷美及溃于不是 俄罗斯研究层别曾有别玩心呢有人去他定结果提前不是接堂有人去团体连抗养落没不是而里马克阿弗里克蒙基部几次松年年冬也没你学走出旅阿弗里克蒙就能修建而里蒙米尼摩洛基德拉就总的亏去你可能卡松前面的口语解决不是 而里研究层别提年曾有别玩心呢而里蒙米提尼甲村南萨比托不起个月不是 지체솜님, 어디 냠지 커주 공시 주기 넘초 듄초 듄닥진 싱스싱아디 너와이키 남탕도 법급 록준탄 랑콜러 동거쇼르웨 미직 매균당 유부시 퇴겐 학비 규긴 말신 덕십치신 유부시
1: 다대 뒤디라 매개기 초정군토 소남래라 제신치
3: 선교그족도 안난초냠토 제외킹베 신앙네 팅럽신례게 순수러 용르치난도

0: 他呀,他啊,其實。這的都都住個。他的是給了給我嘛的。讓不落親親的嘛的。韓立方的別去當吧。爹那個就做呢,人中的面子裡,切張炸的跟清明都啦。炸那不,也不去切意。所以這蒙牛的爹姐韓立方別去當的這個啊。都寫幹就這樣子,婆婆當,所以這蒙古人呢,去去的人自己婆婆當,而你去寫當呢,所以也不去領給。
1: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口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有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去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2: Mitu sambia wog Han Li Fang Cong Kang
3: Lingguo Shalam Ti Gye Kup Lok Che Khatri Han Li Fang Cong Kang
4: Jik Din Di Ji Zam Gya Chi Ni Yang Ame Chiam Zi Ni Xiong Tum Mi Ame La Kuna Ar Wang Wei Ming Se Ki Tu Chin Tir Lo Yip Ha Zhu Di Zhu Lam Ti Kong Lu Pyu Ni Ki Gi Zi Wa Cun Bar Chi Lam Ti Dim Xiu Chi Wei Kong Bu Gyeb Tu Di Xin Gi Bi Cun Na Xin Yong La Lam Ti Le Zhi Gua Ki Nu Bu Dian Yu Bi Ti Wei Dian Jia Chi Ame Tu Chin Ki Ming Se Kong Che Guo Ni Gi Gup Ju Gu Gu La 他们恰起女呢恰起培育汤我一场过你一股就过过延期将我牛肉囊起落一盘出不利多撇起培育银结果推测你真的是别切你是这样的呢真的阿别切中一盘长薄了切细月别我了撇呢我了培育银阿们拉你安全每次点出业经验期夹点提银落一盘出那么期阿们拉用此令年面用为明天修
5: Shyamki zani angda shirne, loye par zhu kyo yin congang la pe bar ge su xiu, zhi du kabar, le wo ye gu 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6: Loye par zhu ri guo lham ni, ri guo tang yang yu gang tang la ming ni chu gu che ba xik yin. Lham di tu la, zhi guo ge nun ba den yu be, sang u dian bor zin ne, zhi dar guo tu la, bu xing dim xi chi we, kong ba yun ring bu yang ga le ke ge me. Ti we lham u la qer zhu tang, tie du guo tu ge nun ba den yu be, dak je chi de. 팅에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4: 지딘디 지점 개치니야 아메 챔즈니 슝터미 아마라 코나 왕웨 미세기 튀친티르 로게 파주 디저 함티 콩르 퓨니 키기 저와 쳔바치 함티 딤쇼치웨 콤부게트 대신기베 촌나 신용라 함티르 제고키 뉴베디 유베 티웨 딘자치 아메 튜친키 미세 콩체고 니게 굽주고구라 함 차치뉴나 차치 비교탕 물창고 니게 굽주고고 연키 장외 뉴좀 낭치 로게 파츠 뷰리 도페치 비교히 제고 튜츠니 진드 시베 체 니시 쟁네 진드 아베 체 중니 파 창보르 체시 유베 월로 페나 월로 비교히 아무라니 안츠 미츠디르 추게 진겐키 갑딘 티인 로지 파트 나모키 아마라용 치링 네미 용웨 민딘쇼 샴키 즈니 앙다 시네 로지 파트 교잉 총강 라페바 그스쇼 지도 카바 레워 예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7: 신료 뮤강 변종 예라 뮤강 뮤빈 사장 고르 통조로 이해 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 중국 신료 뮤강 변종 예라 뮤강
8: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투블라 큰중기 우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도 사르도 되유진 켈린 방딘 쥐앙아타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uagi nian tuan yuzi. Bijin bi mi tang, tiawai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an ki gong zhuyo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g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ia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9: Hobji geba tang, na ju tuan ba, na gamba sogi na kung dibu mezi. Yue fang, na tang nawe sochu kang la pita. Nguyen tu ki jik che le, rimi shib che tang, nyam lin nang cho la, gu nye la u jingu di la, nyen tse ki sui na le chwe we, di tang shi chi nye.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지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데르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증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탕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외래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퀴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비 당도 퀴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류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쥐타 종 경제 자당토를 깨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다당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식시 양 조 초비 사디오 크루도 캡진 갸증외리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부유 양기 오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극경물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아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러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더 뒷부대 중이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生个月罗松年十八松对经住十年二十岁不他俗不经测了密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就年十八松个月别日记碰不出年速度七十岁换最前用错于你罗尼十三级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着雨。看着云朵熊蓝塔米林外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绝望。养那胖子我们是鱼，胳膊就骨白，拉通瓦蛋儿，果通呢对不他。 거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르웨 반얌 식무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시숨주 유해라 교치시유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咋当托咋死亡你是前年对吧他啥时参了哪里让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行月江给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色差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看着前面虚图江南人物写成语 彭九尼讲给这些感受时时彭九尼了下些中心熟悉汤了游戏哈将起云店南边我了求自己记得是这些我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推出女秀一位游客索家闲谈多呢最近求自己记得给咱们有托个他中期记得我就咱们年期记得是不咱们江期教学了求自己记得短着呢给举牌有托别行在哈将有个月江口座地呢在当托旁个游客美国铁国萨勒地呢旅处狼龙铁国那不地哈将几恰娘搞玩呢推举邱新狗强在当托以江洋美国人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气米日经文的绝呢强杂大你错那个恰经先别秘密隆隆的那样

0: 당계 쪽에 군년리 벽이 뜻이 땜지 준비 리뮤 파트 강정사대 차고 리뮤 주진리 미리카 종타 비리 냠지지기 땜규 파라 조주티다 특히기 가류 토도 치디 잠주 삼바 벽이 로규타 땜규 지시 지비 주제 잠주를 요르요라 벽이 가류 주제 된도 톰라 사르바뚜 경기 변정서 링리타 유골 피기 치실치 뉴주상마타 중주소리 팅립십슈 사두의 견딘신조리 퓨루소아리브 토사라청진 탄삼소주 용주근주지에 사다라툰리 침북구 디다니 변종 뷰다 공배동규 가딘 툴리 인비 벽에 변조라 팅급 순수 여바타 마웅바라 딩수 여바 겐린치 변조 닝지 천재 조바 체육공지 진동 장닝 我们 베이징 중관총재 IT 우진인 지소 마조태공소 비듭치 공기 장기 남주의 대리 변종 스구도 렌중 차딩기 레자르 텀진치바타 벽이 년에 뒤에 진유 틀리 꾸집기 포섬 쪽주티인 라사라 장님기 소비 니티디 명우주 체계 상아 신신 추지의 체지기 시윤 체비 계급 중주의 정시 대리 준신 뒤야 계용리 사계 토슈타 벽이 시윤 체슈기 속지 시직쟁기 정시 되는 시기 초별사도로 전용 서부토슈의 미 시동을 깨워타 로더라 트레세 마시 감시치외 능시 등급 여배 정시 되는 기 뉴주 전중 제주로 참부유 예난기 트디냐배 서구다 둔다 로더라 갸자중은 이슈 파르기 뉴주 세세 전중 두구유 장인기 부삼 대례치워시 삼로동신치 아세 이시아 로미의 뇌람 주준 최도 니지기 뉴버 채무툼바타 듄 닝지 천재기 균제 메바라 처음으로 야치를 당대 이시아 로미의 계급화를 두고 상위 정시 샴디슈 계급이 녹자 실지기 리시 접종워 벽이 랑무기 퉁궁 레제된대 실주기 타지조의 서구기 진유국어 강바타 실놈주기 정시 쿨주톱주로 진탕 시에토메바 주주시 정시 디니기 제유툴리 시안의 눈을 주주로 니지체리 편정디니 기용기 피기 남바라 냠지투버치니 뷰다 공비용화치 도차 퇴출기 아지소 변조 닝지리 로지 퇴지기 컴퓨 매도 퇴진수 소송 총선이 예룽상병 오기 리모덥소차 남자 바로의 제모로 대비 예장님의 컴퓨 매도를 다사 지르인 소송 총선으로 진의 퇴진 상마라 김상 정강 유바티야 초미주의 변조르기 용궁 개진시인 예동 접시론에서 수르숨 총소로 컴퓨 매도를 따와라 조주로 민세기 특식규
1: 남자霸王我们来啦
0: 모인 차디 건부를 대대 서신 제바 냠순 용초 디아 산에 대가라 지두 녀바도 텀진치 급의 차린시인 칭아 닝지지 컴퓨 매도를 따와 용기 류윤타 전칭지 예람 숨지기의 균이 노블 띠리 구지 유고를 용화 시인 예람 숨지기의 니 정디를 두

사오 기 시린 템부스나 시네미 십주의 자종들이 땡겨로토 오마타비 사동들이 기시 케마요나 테마라 강약이 강대 양갸라 캬고 팀년치 아담기 룩 요구 감시리 황샤 홍타 리러스 자종 주사라 정리 되서 다 자외 고르프부터 사동 나라 년지 금리 최동 로지당 터시 나소지리 내된 타주지 저부터가 가지 최도 어준치 진의 순비 응어리소 남다 진비 최 황샤홍기 심지 제지의 캬과쇼로 초딘 요지기 추준 이시섭시 파삼 내바라 초딘리 아담기 룩금준이 콘즈 텁시 버시임 지급별의 마샤르콩 덤접추역이 자중 멍시 어준 신의 체시따라 린주지 원시의 강자 규티 덤접을 교로 황샤홍타 레로소 더동 대가라 댄디 무튜 자중 조급이여 日无下列冷不响三不减列出之嘎子其三车家突然三月走中不南面把米熊你当主机罗列你当你是六八的给罗居呢错别他穿别别为居那里借给 Lukshu Kalam Kaashi Temara Jun. Tia, Zhonggui Yuezi Lishi Ngozartha. Tumongi Kimshi Junbi Rimdi Lishi Yin. Loja Nyamji Tha, Nuyu Nyamji, Pyolo Xia Jin, Pyolo Chirgi Ji Chedi, 全中国家结构女主车速定系组织连点差的苦肉平给北京都约别结构调格的空间塔结些电子林结些编制康所所平的点别比例中主给陆续撇去度

부부 전주리 소리청 리용화장 리시 철거기 직접 철거가 인라 부장류 정기 나리 뜻집 철거 심주 강기 연장 야인 지가 몇도 여바타 야르가 시집 여바 뎅가 천도 자와 군가 화장 여바 지치 지우지레 진정지 롱수르레 치시지 로리처리 모장쟁기 리신이 표기 시륜 치수기 리위 긴감 라스 리시이 로주 투수 제대 나소 모치 니게 주미 추차 듄니 치유 치시구 롱에나 리롱 모팅딩 로주나 하스라 모장 유류 긴주니 미치 인라 차주 장이 Lori Cheng Li Ngo Chang Cheng Ki Chiar Kui Gya Yuan Ti Mu Chi Ni Zeng Ni Sa Yin. Na Su Nya Myung Pyun Sum Chok Bi Dong Gar Di Gui Gien Zin Chok Chung Ki Ngo Chang Chiar Kui Chuk Ki Mu Ni Dong Ni Ki Sa Ki Na Su Kui Gong Gien Zang Lang. Kang Sara Du Shu Ki Kien Wan Ni Jie Su Lam Chung Ri Ri Chak Bi Par Tang. 통마라 신순 개발 코안에 제소 정다기 온전 제배 파라 겐젠 소중 망소스에 유공기 로비지 심슈토레 시가르오 림비시 오팅팅스 모장지 롱미 말랑나 미저와 티 취미사 다자 시가르오 家天天的，我听听托就罗。讲那接完了，西嘎日我看最清晰他找我了。我听听托就罗哎，闽南高位女。昨日城里我将接下我这军的瀑布群主给，日月对堂为通接电了棚。通街铁工铁沙沙塔花个重叠给总区故意向他重叠送出双个塔之外于日无通就约吧他秋通就约吧现成我借从我铁大呀爬下色别清晰我想建议忙给落个桥吧他忙给多修的推行我听听相关的制度点别拉斯也扎起了为让当一米斯经常了也把托米斯给托囊他米斯给送掉去你到张松旅龙就多中国人结合吉林阿祖先行没这张松国共的结合吉林他统治阶级吉林，强下的都是阶级吉林，海南侧归哪些阶级吉林？无一如阶级吉林接引，铁大仓吧，

每度都没认为中国萨汉村大的不赢。 편정서와 장난 계급 지능야 계급 지능기 콩서 교로 진념 틀라 지도 대비 내왕 진기 경감 제바라 교군기 도당타 순교톱 경감 등공리 표현의 등공 자 체슈 대의 소비사들 경감을 순교 야부 체균리 中华民族的村内塔披荐东军的批阅列举七十一。习近平书记习近平给俺区三妹。民族的民族强南都操心别抓不出，不信他坚信切入党委。抓不出强南的国人个不积极起。 明儿啊。 표도 림카 리카기 정중 송교규 시주시 빈여바타 지야 윤래 지릉외주 최시주 시지사 니니유 계급 지릉기 죄비 정중 송교 말라조 지릉외주 최초주의 계외 계공 깽암 송교 머디나 주바티 표기 사전 자자 업주 연송 日记所在他执行团共德系城市九军了他们上精明移民拖渣足球场不如推了米水北罗的国居国渣吃顿了他是国渣吃松竹他怕了怕了鱼中期国渣吃什么什么的吃腻了怕了 총총의 창보로 솜동 머슴머니 치지클라삼파라 파르유 니도승니로로 중국 감사체미 신동치슈티 미도总공기 제봉샹 기링총수로 세린 토구치 토지미 둔주둔주사기유 심주루가기 新大部写明大行，免不被解脱热心乐活。每到一个人被人群中就看你，必然用着你的创业的每到状况所内心。中国他价格的谈上所有，每到总理借用你胸南下东九十多遍总装心意。

0: 로연배.
1: 응.
0: 맞다. 이 잔 돈이 될려지. 같이 쏴.
1: 보글랍자 다야 뒤치도 인고쇼. 랍자 튼 로시네. 렌제 신예미도. 소신게 그저 돈에 계시지기. 아니 렌게 다심미도. 당가 제 소시. 가봐 주주 봐 대유.
0: 야미니 게티지 고지 게치다.
1: 게치지 왔삼시대. 말하게 치르쇼민도 계속 TV는 된다 죽을 수 있는 게

0: 대가라 유월름이 쇠제 탄삼 딱제 제사베 제리야 공시미 땡게 기사내리야 수가 용구요래 수위제 공시 사내리야 파기 파기 전제 속바 간데 소금이다 겐주 제게 간데스 땡금이 르구요래
1: 소바데레 겐무디겐라 겐주 슈크체제르 동덥테 루디기 담리치드 페주치신유 Kwangdo jima takbe, jima ki gen sun hai la chintian chokwe na nye jenbe ngengwe chepe wangki genzu chechir sunwe tar pungu tunba shi.
0: Kinzwe jinda genba di sure?
2: Mingdo li a hai singi jio shi.
0: Ming ngoma karsi go re?
2: Limo nan sa.
1: Lekwe zonye imbe wangki, chenmo pungki, limi mang chewe ming singi yo la kangne imbo yang singi yo. Kobe rengi ki shinbe nedu sanga nyendo bar jio ba shi.
0: Mingdo li ya gyabu sige di nyesu chokwe di goba di sha. 그 공수디 미갸라금리야 그리지요리 땡레 자샤네 진다다 군이와 처린다 레게도 태가라 저아지요리 제자 작은 진수토버디 난제 예소 속버디 시비 상와디 저토버 총어리
3: 참모 펑러 치제치디 니도 바 코니케 진식니브시 마세 미티 공수티 군진힘바 워저치브시 铁位铁起我西了,可别给了亚月别金大体,这个确实一定行不行。铁四一米铁做仓吗?金孙特别行呢?金孙特别用所,在我东特别亚月,就我月行。陈某鹏铁,我人许白西不行呢?昆水过了亚月别,金大体,水明,林一不堂,福建厦门那一不,塔罗罗西就拉上比西不行。给这铁扩不堂,年多别切图,福建厦门特别行。
1: 제든수중기 년도반남 리모난 되세 디구나 코바 진순 제발이요.
0: 거부디디 공주 토스니 승일이야. 대샤. 만주 년도비 진수 제디 토사 토사리야 진수 전대비. 간이스는 또 토사리야 년고 어선 요래. 제자 만주 토강기 쉐도 제부 겨위.
1: 년도비 토만체는 리모난 토가네 말퍼급 진순 지지체면 코베 상담 강식 되봤다라 년도비 대가라 접고 인순 접냐 리모난 토가네 자원의 말퍼
0: 지단 부부 계속지게 용게 고랑게 아지리샤 리모난 지단 칠이야 대용민도 미디 뉴젤리아 여야 접으시라도 미디에 지지선비 기지 고랑이야 동대에 땅원이나 뒤제 딘데리아 칠되나 송대부시라여바 시기요래
1: 他的集团领导被康贝南金顺七百九九大姐。爹呢，来前国主国比内最铁大团。领导被七六年，俺被三门几个英国籍康贝南追突。然后呢，娘子现在一个人，何种哎？李某南金顺突被领导被铁杆的扩巴了，提在前门，前年七里扩被开领早晚的门去。因为呀，没办法，俺办不进个团都扩把，搞得不起得早晚的门呢。爹姐领导被初步提供家了怎么热热心金顺去。
2: 导演年纪嘛，看几个，年纪太高了，退休。人工啊，这点钱吧，让你我来学点儿。俺让你我来学下用不？俺看不着他老师孙主谷见效了呀，学不赢。俺自己的钱不在钱，看了不也有？哦，看意思呢，俺年端局老了，孙主谷见效公司的呀，学不赢。到底哪个定俺的别闹了下，加上天天请俺这点钱吧，让你我来学下用不赢。
1: 决定的嘞，确定没人搞通局几个啥子么新的月。大家前不来，你们呢？你说错别，中国基本上加的中年制度前提，铁达建站制度九年，七届度年少差距百分之。里面加了这么铁达，借用三年抗三年月季，忙起我弄呢，忙这么不谈，我是两个没被选举不是一回事。况且忙起我，有没编辑一年归前呢？两个提七八的六百一回事。没现在制作姐姐，建站中呢，他不在看这个呢，他们成龙姐家里他都干嘛嘞？
0: 也咱们这些用不说个这个，行不里面产品，针对营业率排名我这，除了有个不哩，企业都用不拖不打，就咱们吃不下食品，我等了呀，以及早呢，马这都收银，多年的人力成本给养龙上面呢，同样给人家要嘞。明儿的决定的，桃园年节嘛做那么几的产品，产品是年端刚年的钱又不谈，决定的，十九产品嘞，十九能够的配什么事？就咱们这里呀，今年就不打中间短期的那家别没加那个，没先制作姐姐。 계산절

0: ཁྱི Numlo nyamji ki langor ta nyuju sarbe langor la shunu tsue hajang kabuchigi yu. Langor sannin jiwa ta sarba nyuwe kusub toshu la goro. Nyeri ngadong yuwe kara nguzi gejar kusub nyuwe sikyong toshu la goro chikashi rigu yuwa shi. Pyonjo zhishin langor tsongnyer tsiyu gongzi zongnyeri. Houcheng liang ki jemdun ki nambay tole zongwa ta ngumar ki sikyong sishun ki kusub jiju jiyong ki kusub shizi chande tobu yu. 俺就从刚了,郎国松主也能够做了成为,既用的现在从也不读解松不是。那些王府井女主店的所,从所空家国他,三个月干嘛结果送给结果别位,推荐给那么什么店也不是。从明黄桥里去,从刚忙不起不一,查到那个总不读,提领三千斤也不一,空子,人家就松主家从写松不是。国际从刚接着看去,母子家子了,这就进了了铁路也从明忙不也不是。 森林结尾可是不是就他自己进入了所有别从此自己给装配有不是那些国际从安西给经过了潘荣国也我今年说人师兄给自己进入了这边俺就从给他解决了全部托穷了从不推出不来解决协助盘都解送不是盲编自己自己人他人别使用我我今年说的盲作给女主推荐他起来给罗列推荐所就有不是 冬季的行的我今年说人染种给这就我不森林结尾可是不是别蒙于过了这些就这么什么他森林结尾从听顿东他怎么给我吧从不过了这你当给这些什么新的染种给别人了电表啊怕人住居了规矩都有不是我今年说人越过了忙不陪我托用的撒对这种他热衷给我这儿娘们说娘们是陪给天边雨说娘我他天天把这点的
1: 地基他推宁点别年岁推岁嘎东切心也不是白给人年雨果儿批给起不谈对日对团子证明那错给雨果儿错点可起雨儿为忙我扩段切也不是雨果儿天来给接了你东这些楼儿我陪土用牛月了下干部牛不给拿了立即把拉给下干部提出我也不读接送给读他听陪土立即团子给那个俺脸忙都迁都接送不是雨果儿话拉给
2: 你看看他家里去人们年月月他听你我谈三的年纪年纪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Satu Kendin Tunze Mambu Lugusi. Sagwebe, Yugova Yulala, Kenan Kane Pepe Yenam, Pertu Pepin Tambu Yenam Si Tibar, Yulagi, Nga Shandoni Yoyi, Pelion Tinibu Yinsi Sumuta, Sagwebe, Tatin Jala Kansi Si Yu Tam Si Tibar, Yulagi, Pojan Bodolani, Pude Chimwan Si Nibu Yinla, Tendin Bar Kashi Gibbi, Hase Tenjung, Hajangi Zebutu. 配给人力与国批给东区铁了恰列忙不难度接送不是三个月与国离来了天然气都天哪参谋年年这期给老大日他们写七班离来给日与所都在纽约接送不是江苏那配别离来给都去卡切的三个月他听配的与国了永记纽约别将为那么电影不是三个月与国离来了老大牛气图我有卡翠轻松俺们写七班 Lilagi, Pechi Gorong Adon Chodong Zam Chin Sung, Tita Sam Nan Lipji, Gany Bunchi Lejechi Yin Si Sumbata, Sarguibi, Kiran Jesu Todong, Purdu Pizzi Yutam Si Tibar, Lilagi, Nga Purl Chasha Dibar Yong Dudu, Jisumbashi.
0: Sibu Mi Shidong Abjisimbi, Jayung Hi Sibu Toshu Hi Sugu Rimbi, Chongir, Nagjuro, Moshi Jiga Shar Chiyang, Shinzu Hi Tsurup Chusin Yu, Tingun, Junxin Gangji Gyambi Bi Chongir Seriyang, 他家我听个人念不他能就创业的去新组来个超用的国族什么事
3: 三岁人民性片位能就创业的新组别脱了皮球星月
0: 총상카도 유티에 로마무까지 따주 제비 림비신 창가를 채워타 서부토구의 신조계 간의 세대 유티가라 최비 신의 담아타 다자 준신 망토 조신 유바시 너주 종미구라기 대린 상마타 냠토 신조주 총화라 하장 가부총 너주로 준신 망토 조외 저외 제송바시 너주 총기를 나래 타 자당주 견강 송교 라소크의 견구로 딘진핀조기 신조주 대진의 시비체 정안인의 고소유 안수의 총결의 태도 리공타 롭자 디신 최대 세주의 참배 지링타 총상지의 신강 조동 조기대유 서버토구토 준신 최대 세주티 제동국의 구조 고비의 론의 고소와타 다바라 안수의 준신강 특기의 하삼 더유 제송버시
2: 샴의 선교도 되어 카지스로나
0: 니릉의진 예수진 초배 장남 초배 란종희 예수진 주부 칠교체 망설 시바타 사도 장남희 계주소의 신뢰 주부 견진 니비시 여버시 진능 아비 시진인 장남토 란종소 주부 견진 치 망수 인신 팅인 주부로 주부 견진 치지 미딩 치출하삼 신뢰 로규기 신도 되여버시 니외르나 닝지 총예르키 세드나소 지엔데 롭진 롭튼비 리슈리르 긴송시바타 시종 시주 칼라다 야부치예 타바라 큐 롭진 롭튼비 리슈리르라 커스무고로치 제제 등주 등좀 제여바시 니비저 교르타 멍유히 갸교르시바규 롭진 롭튼바 리슈리르 투규로 군디테여바시 지능아베 70년 너르스구기 랑즈미비 톱슈키 냠르 선도 소바타 시림케 텁스 당분의 용외 슈누 튜미 강정 사도로 시수바타 총세 타디의 셰프 주부 계송 터송 지소의 셰프 주부 지기 미심 규의 등규 령례 뒤르 사르베 슈누 랑든 정조타 비봉 야정기 냠상 원바라 체여버시 너주 총예르키 뉴슈 유규 로그 지수 민지의 접속 시바타 칠리 라제민의 지수 시에 로버처로 라제정다르타 주지 체여버시 진도시베파라 너주총예르키 균 로고체 조조의 계산상 기수체바라 순세 갸지고주 고주신여바시 니두 계즈송키 당랑셰브슈루강키 샹종타 총조오윤행강카지도 균례 뒤릅사르비 시베라린체고비와타 제고토 리그제첩둔타 시주종제 원김 민주소치바규 땅기 송주규자타 망빈셰브슈주바라 망조기 거수토여바시 니에저 승리 총기 시림기 긍진 종제비 진두니와타 총조타 오연행강카기 긍진 종제비 장외기 폐제타 시림토 리는 주비 냠용제 송제체네 방기 시주타 리슝 티라제 여버시 니르 콘조 총기 생강대랑 루지체된 수지체와타 수지체긴 기긴기 치다르 체네 심부톡비 니시 생강의 숙긴 님의 수여바라 카디 족당 속이 티네 루지체네 리지 리소로 초왕타 리게 최체비 강인타 겐다 치다르 세 구주 속이 티 티든 치여버시 진능 아비의 참도로 열두기 출롱 림신 당고소
2: 머티자 섬교회토 출롱 대포르 당시 초삼괴네 회 설교기 겐캄 송급 제배 중재 원신치
0: 선주의 조도 안안 선련토 제제의 계신비 참두 순수를 녀르시나드

매비 지와티 창기 소르투 가르스 테다라 투주 돈디 뭔가 티 최대 매버 소유시 지와티 티제투 투시 티스 투주 난키 왕베 투시 지와티 류용나 케버시 Tewe mingsay ki chubji xie ki tukyu kebze gyo su don tuki ye. Zhuyu tie tuju ngungu chema nye tu qime lam tu gege yobata. Teje kyurme tu don warache.

테니 제단티 교육이 개르브시시 차도 체외 코르요라 최체 년가탄 대마니 대고송 체답리 슈티시 소노란 치단투 두대 소자 하자마부 예배 란다르와타 디가라 차보메 디니 디귀기 갱엘레 타르겐티시 테 파조르키 트리체스 이네야 장게 람바르도 샤베 체팅기 규 싱라요 사바라 낭조 중미

노규기 테니 먹듭 제비에 다다시시 주의 주주 동갱이 머진 치고 주소 이내야 군역인의 바로 두 대비블라 제송 쇼그웨디 도수 제나 지금에 군역인 미윤이 카드의 사도 두 내규티시 개가 토구엔 테라 파주르 제비에 고급 톱소히 칸도 중가로베 주 주주 동겐 티에 빠제 중체와도 알로 제바타 그게 제바 대신 대비 제바서 타마테르 톱스 도주니 하남 자맹기 사죠 망치와르예 코즈니 치료 감기 자매 심바시 이마마세 티베야 차지 대나 최고의 노루베 지수 종목에 넘어버시듯이 뇌의 기수 제 진짜 인야 관주의 심세수 교리에 관주의 내가 최수기 전진이 도출시

태양 콜로 용기 맞에 처음에 나네 도미야메 지기 숙년 토지휴 미지라 돔티에 소겸나 시주닉 지시 테르덴 돔테라 지나 체부기기 소자 테니 돔 코우정 시부티시 돔티리 미지기 지조난 코세메레 초대지시기 콘츠의 수제니 리미 시야 승기메야 투수 미샤바 되토기기 태야 메리 참아라 로더라 미니도 응압게 삼라 돔 텐뉴즈 체티 투제 천진 되네라 메주 체바라 조그 키기기 소자 드레기 도시의 체외 도주 동토기 예배 메타 응응을 최응은에 주나 소라 토베니 기시시 콘츠니 렌중캄기 샤바야메기 체시시

디그르니 둠수 리기 소자시시 콘조의 지단은 강사라 고르교 체지 테니 능중 떼내 지더 매베 소자시시 로다라 미솜돈 잠식 소자티의 도주오 시루기 본의 링제 표에비 고래 링제 시엔 상만에 소자티의 수면 터지고

디르니 유규체라 소녀 유베 셴바시시 나웨 소자 디르니 마르셰체라 토규 돈토기에 콘서버 하잔 체비에 제바타 니가 체베 두즈르 대 유베 지단 토기 소자 망뷰 덴자라 교류 로다라 디르에 두즈르 쪼베 미치 갸차 스기에 Tirdin, Tiriya, Se Kore Tog Niga Chishuki, Shibe Chesu Tsuyu. Kozu, Logi Tushi Tsamara, Gibe Chigi Yujing. Dumzi Chebara Shina, Kora Yongla, Tirijik, Nedong Abizamu. Kozuni, Se Kore Tog, Long Tungjuru Shizam, Sode Cheyuani. Dumju Li, Tun Nawahi. Tidagi Soza, Hajanki, Dembu Yu. Soza Kajiki, Kozu Tujula, Gongyu Yu. Berna, Chanzi Dianbi, Semo Dabushi. Khozoi Digriye Tujuro, Suenyu Chibu Tengiyu. Dumsu Rigi Soja Didaki, Kadung Ngamu, Soja Xiengi Pizoro Wa Chigiyu.

파르바 집에 퇴소만에 팔아 기다려 뛰기. 디제 건조인 얘가 치우에 천자 도주라 대네 자워로 카데 주부해. 야리상네 체다난 디르시 칸사라 통기게 컨저 인제 메바라 조규 체칭 메린 창메 체 도주 체베 체다난 겁니디게 컨저 주메 토기 토제라 녀가 하장기 체부대 여베 송예 여베 셴바 여미 지시 코즈 수제 체라 파르고 니바 하장게 체부 유에지 도주 응응을 구유 코와타 사포바 타나 시루 주부예 디니 야리상네 체당키 디르세부시 샤세 소자 지니베 응외네 야리상네 디르세부 옐라타 강바라 데니 돔스기히 콘즈 시즈나 도급 도주 동기히 야리상네 지당기 디르세비 도제라 데니 응응을라 파르고 지기히 콘즈니 렌중 캄난키 네가 치슈기 신베 체시시 먼저 국제 대회 중에 토기 두껍기 내려 피배 낭내 응응을 주고 있다. 게다라 응응을 티 사포도 조니 제대로 강의 안 내봐 속이야.

과제 지단기 코리오다 영수 최세기 디니 마르스 젠키 추고르시다 하잔자 디르티 뭐야 지다 가장 창초부 예비 정중 감난키 유교 최쉐타 年个切血期，先别切血水。

0: 제비 시리즈
1: 서동 초학진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두 서동 초학진 了 지송키 농민 地摊了松脚气。

0: 야, 글린다. 숨숨치 아. 지만에 구여시라면 여아. 들으시라 더미도. 계속 지만 주고 사가시다. 아니 뺏사합시.
1: 준래. 장게 명매를 롭소시기합시다. 로가체는 용구마시. 로가체 뭐죠?
0: 용아, 니 남산신쇼.
2: 로가체 뭐지? 아 시도매. 가당 안수나수 수초며.
0: 우민광. 让俺们得不见你这事 土豆酥酥给别人切毒 多嘴给别人喝毒 我明明看看前面切的 没让个写吧自己的 切用没用的念写吧自己 阿姐, 我中文的
2: 阿妈, 我让你给新家是你写的 给谁无妹妹出不了名的 谁说的是没让个这样的

0: 저, 근데 준서.
1: 언니 로가 제비. 뭐라고 봐유?
2: 진수.
1: 가봐 진수 쓰유.
2: 니시마 좀. 뭐라 아메나 로메죠.
3: 인기 마시. 나 탄다랑 나네 용비. 뭐라 탄다 조스 메자. 피게 조스 마시. 니 술렁 마시 봐.
1: 뭐라 인지 니피오리. 보셔. 라니 로주시. 뭐라 나할래도나. 마동아. 출래. 니 하고 저 태가죠. 라가 레로다. 소저규 태가죠. 니 나니 거 태가지고. 조스 로규. 조스 로규아.

0: 신 좀 말해. 게, 게, 게,
1: 대체 신자.
2: 왜 죽이 왜?
0: 네 호 시베 마세. 네 호 가 계시면 없으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결 비로 쓰리. 그다 결 그다. 그다
2: 결 그다.
0: 네 신이 좋아.
2: 가르치 해야지.
0: 김차 가봐 제가. 네 결 김 좀 이게.
2: 김치. 김치. 김치. 김치.
0: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2: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0: 김치. 김치.
3: 我是大家姐，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
0: 기부 제임도 전 거기 좀 요 말베 그 김 맞아서 쉬비
1: 네 기부 제임에서 르메 해봐
0: 기부 제임에 그래 뒤쪽 가서 쉬어야 돼봐 나 통다가 위에 죽도 그래 네 그래 나 세가 많이 오면 그래 그래 좀 쉬고 두고 좀 할게
1: 자유 네 문에 가는 것만 혼자 쉬어야 돼
2: 给谁呢？我在学大郎妈家，我先去买这个去。你那给谁？我在学你用土哎。妈的，
0: 快给不起个去！拉水吧。我明光拿家衣，拿地呢，你先把这给。我这马上拿下来，我过来马上扔。这，你总不我先去买这个去？俺这给的总买这，我可做些那给不着去，可做些不着。嘿，光给给。光给给。我那些都光不起的，光不起给。
3: 그래 시에 눈에 빼리게 그래 니한테 내가 없이 끼야 더블로 저 그래 나 깨지 괜찮을 수 있을 봐 우미과 그래 시어자 기부 제지 심해 아예 교수 기부 제지
2: 장게 문에 드리 시에
1: 시에 비
2: 니에 좀 본 거 시에 비 나서 기부 제지 시 가서 시에 내 땡땡 제지 장게 나은 원신 송어 먼저 평마시 게레 존시마시 이네 단도 문에 무이메 계승 원 건대도는 먼저 주주 님은 가셔 주 담고
0: 야 문이가 얘 키라 님 숨 잡죠 님 숨 잡으시라 단도 김 맞아 가시다 얘 계속 소라치 제 키라 계속 김 좀 두서 가시고
4: 문이가 그래 뭐가 말할 수도 없이 나 삼 주거니 你 다른 세계 로용제 다시 되게 계속 제가 친도고
2: 우민과 계속 집에 주고 쇼기 미심매배
1: 유바 가라사자 그때 또마다 하나들이 그래도 수도 하도
4: 우민과 그래 계속 제무이게 나로 벌로 다가 없으셔 소화디 게더 체스 아 혀달로 아치
1: 너가 제스 시규리 지야 그림 아 혀다 소화디 듬도 술로 가 마시네 쇼서 다 집이
2: 우민과 결혼 명호도 왜

0: 아차랑 같이 했어. 아차. 아차랑 같이 해 보자. 도르시야. 얘랑 삼에 갈게요. 와.
1: 마미 연봉이도. 말면 갈 죽음에 다가대기. 가게를 죽음에.
0: 아자. 깨지들이 마셔다. 도르시야. 얘랑 삼에 갈게요. 와.
1: 春雷 让给明媚的 明光 等到明丽看着 出血时 乐的
0: 阿姐 吴明光 吴明光 明媚 明媚 明媚 明媚 别撒下 阿妈没做他下

0: 아마 네 아무랑 담사 셰야 예. 나다 바오슨 양야 지구이. 나다 바오슨 좋아 야고시게. 딘데 디기 타고지. 아마 아무랑 너 대비치.
1: 妈，俺们俩今天没去啊，你老舅让我去一趟，阿姐看来你个人，我对不起啊。明丽，起初很多有在有什么，给我是把拉不着老舅，哪能俺们都怪，老对不起，很多还是怪丫头呢，阿姐说啊，我，
2: 谢谢阿姐，
1: 有在有些东啊。 大舅，你在有些段啊？阿姐，阿姐让你喝酒啊？那个敬酒场我，那大米多，落对不起。
0: 阿姐，阿姐让提些格列西拉卡药人，你也是要去给些，我大保顺，俺来怕罗主任的。
1: 哦，今年是么多事啊，马西？哦，有事。
3: 他
1: 对的。
3: 考试个？
1: 我让你给写一句。

0: 잔 쓰시겠다. 핑제 체메 곰 쉽게 딱다유.
1: 그래? 곰 쉽게? 말이. 자, 나가 너 얘기 말아 봐. 우미 관계 나 곰 기기 쳐야 되었다.
0: 쉽게 내 제메.
1: 말이. 긴이 같은 게 나가 어떤 게 입이야? 그 생긴 때 나를 내 곰이 개개를 쉽게 입어. 당장이야. 제가 자제 곰 쉽게 내 매서 같이. 돈을 쉬어야지 기부터 해 오셔봐. 돈도 허리 쉬어야 같이. 우미 관, 결혼 예식. 전도 김 맞아 가시다. 내일 한번 마셔 탁지.
0: 난 소 개래 송구유. 소 내일 한번 시금 메스. 곰 쉽게 내 매. 지가 삼너 무이 티교. 지민도 삼너 소고너 니유. 수수 뜨그뜨그치.
2: 디 맞. 잘 담아서 갈 시유.
0: 니에 담아 저 시메다. 불륜 제야 매너 소 제규지. 정요. 란두다. 우민광 소가라. 니에 소드 김너. 곰식이 롭드괴.
1: 지. 마리아자. 나가 내로 김 제시다고. 나 불륜 제가 요미마도 소고 있어가 레메다. 란게. 불륜 교시하고이다. 처음에 시에 먹어. 곰게 길다.
0: 니에 내로 김 제시무도에. 우민광게 랑선에 곰식이 야브지. 곰식이 김부자 봐. 뭐 제약 소시. 랑가 더 로제 우선 제 우스바. 이제 수된 비 체프시. 먼저 개걸 된비 이제 요스베. 이제 라마 되는 저 것이. 먼저 제 유선 봐. 제가 저도.
1: 제 유선 배. 가리 제 유선 봐.
0: 랑가 전에 가리 선 봤어. 기니 뭐시 쌤 뭐지 이게. 뭐 가리 이메. 예신 말이 삼주게. 먼저 개걸 침 유사. 랑게 가르스 그림의 신세시 마니게스 다가 라이 무요고노 곰시비트 케제교 무요모고노 핑지에 제메
1: 양아 켜침 세층기
3: 이지 푸이 곰시비트야베니 개지기 부기스 같이 기사님 몇 개지 보내야 아니래 하부사 저는 여시 나수 년도 모시기 니 년도 봐줘 심주
0: 하정다 하정다 너는 영차라야 용차도 거야
4: 建筑是要我搞的呢，可能是要求太多些。你这能年多呗？怎么也得上市啊？很多年多话没心大事，没拿什么成本的啊？吴明光，那还不买的？连不是中介，不过拿我买些农药的。都落手。是。明光，咱给郭总哎，徐二春去送咱，今晚来建筑地这些牛马的。
3: 赵春雷，你也拿了木拉斯表去？
0: 他的两个年少节目已经不接了，年轻人的马戏全他妈的，
5: 今天两个搞了啊，总局面不歇歇，谁也来都，阿三来了不知道是不是什么队？
0: 你这马戏，
5: 他下面追的。
0: 明光，哪个在里不？然后把中间吧。
5: 然后就到这马里。
0: 吴明光，主任，让开先用吧。明明给下班了睡下，让给俺休息。明明我那今天绝不 来，
5: 俺做主编是的，等多久吧，大侠。
0: 你这马里，明天的，俺这要去吃了米，你过不如你要睡的，刚过去就给你得点了。吃不起，啥时候出来嘞？大侠要米。爹，俺来阿叔的。
5: 我的，明明个是亚了，我在流浪进去，啥时候给吃不起？今晚来家里呢，俺来偏吃，怎么吃马里？哦，
0: 给米多，我是，全他现在是让萝卜吃大生意。
5: 大哥嘞，学了。哦，海东了，两个菜肉其他是愿意。
0: 珠海杨总部，他都来个那么多。嗯嗯。总管丁女士啊，两个菜点不多。一年两个菜不是啥事呢？海东个好大些生意，人家拿了吃完差不送走，也进去海东嘴皮。可你这外圈里面呢，进去了得到些了钱就。第一趟呢，海东，身上钱仅一百，还可以。
5: 这些你些今年我当头子，徐海东了，连孩子没有没，打起好了吧？
0: 那当然有嘛是，海东力气有，海东给点点日本人给落胖猪嘛是。
5: 我呀，还不是去给别。

0: 친구.
1: 민리. 상가치 가요 봐.
0: 귀를 무시 도움을 좀. 친구랑 다시 가요 비. 장가 중래 가면 다시 가시는 용구로 배.
1: 디. 대뜸 시라미도.
0: 친구. 네 친구가 란데 구대비. 나라니. 친구들 아시는 용도 가.
1: 야매나. 아니 지리나 꽃치가도.
0: 영아.
2: 刘一鸣起吴明丽的金章给家金鸡蛋戏因为心里急扩巴了中南部长球迷文帝吴明丽以刘一鸣的自动催眠将军扩巴他呢人归昂刘一鸣催完了原我题扩别我那些呢虽然亲不起个
0: 니자 침부랑 따가요에 라무주 가이스 난내주도 슬하수
1: 니주 글라소
0: 냐무 청수
1: 알레 문에이 방해야지다
0: 침부랑 밤 대여르베
1: 대여 말이 나 로아 무시고니 총사비
0: 침부랑 로아 슈니여르베
1: 어 베다광라지
0: 야자에 비게 주니어지. 지시는 괜히 원신 거 여죠.
1: 시베. 조가 가봤시 그래. 민 갈스기 어래.
0: 저 친기 신나지. 민나 저촌 레이사.
1: 저촌 레이스. 상 아샤지.
0: 지.
1: 저촌 레이스 상 아샤인 비.
0: 다리. 상에 원신 유베.
2: 我心里是这样，我呢，隔壁去了。伢家没上不着的，伢家老多不吃饭了，什么上个月被拍卖去的，给你这边呗。刘一鸣也隔壁这些了，吴明丽的节目赵春雷因把他最心念信，听这事些呢，你端头月的吴明丽是为伯母提名赵春雷以。
0: 七零年为中国第一部新章，刘一鸣的萝卜图赵春雷了，可怜罗于三路降低，抗拒吴明丽的自动特区，我也是急。赵春雷给其通讯起子提，可不应白，可没七零年我他，其该去起子中国第，任意的特区三路名不行讲。七赵，给你个人不是头一个嘛的，我个不穷说呢。
1: 你肯定通知些就。哦，好的，明丽，我介绍是马队的，让给俺爹个詹姆斯村的勇士呗。
0: 江一鸣。
1: 好的，让克拉塞一句嘛的，走，你让克拉当我。
0: 勇啊。
1: 走，哎，走。

0: 빠지니
1: 떠서구나 떠도
2: 왜 린지에 랑스의 고조 유미 한국유 린이 시바 뉴다 나한테 랑유서 수중 하나 륜구유
3: 刚开始是过啊，那你做什么给写？你那谁有个那些车马机？
0: 豆豆，他到底？
3: 你小天者，我从今天随参。

0: 캐스냐 타그랍셰 장크세 홈중이야 총례사디 마스터 캐마리 디슬레리게 미미세나 그거 야구시 제도 등지적으로 쏘어리 디다 차리 그거 니 라스마리
1: 땅아잔 네 로금제 셰로메 나야 돈다
0: 유마리
1: 돈다 유마리 나야 돈다 저 파주다
0: 아 돈도 도도 라야 신 주마르체 도도 도도
2: 냠네 조비옴쇼
3: 냠네 조비옴쇼
2: 산쇼 가버네 녀노 드세바 무이제
3: 드세나

0: 직접선아 공감사.
1: 직접선아 공감사.
2: 감사.
3: 어지. 나와 좀더 가든지. 담사라 집에 아.
2: 정국이 맞자 소리네. 나 화내죠. 콘즈 콜간데. 나 저제도 맞자 서비스 있으기.
3: 현재 지시다.
2: 지게 환나게 나 화내죠. 콘게 나 저제도 민생 맞자 서비스 있으기.
3: 콘송학도 다 그러지요. 등등한서 고간 지우세. 진짜지는 콘소 중국침 포마르베.
2: 도마도 나 이제 뭐죠. 지게 환나게 송배제로. 나 이시죠.
3: 갈송도
2: 공개 미생 알자 단도 총례도 얻고 고침부도 맞선에 사비신도 유송기 대리가 조선의 적배 로화도자 고조례르치야 심슈례슈스기 제다 드리네 고조지 고조 미생 알자 사비신이 있자
3: 도스테 뒤상매 사투친도 유브라
2: 다그리 공개 다리 사비디 릭주 중부이너 마조선리기 민의 강에서도 배 마세 중조 캐나다 계지 좀래 돌어 강부조도 배 마세 좀래 사프트 돌이
3: 다리 지제파나 라제 유니 지리샤 다치다 제스미 유니 지리샤 혼조고요 과르 유네 인직 정디치라
2: 들이 힘고죠
3: 예 빙제
0: 빙제 뭐 자주게
4: 뭐 고샤 증압계도
0: 맞지?
3: 예!
0: 예!
3: 딩지 우리는 랑무집진지 흔들래 도도 롱랑자 랑김민두게
4: 삼던두 연락심을 리라라 라다민두
0: 딩지 소소강 정마시 민수수 폭성 로가소자 우주 경마시 테마제 나주비는 주야제도 깔린 하처 겸해봐 이내 허주이네 호주 경치대기 다리 고급쇼업이너 제말 해야 요마시 노브랑 유디 노냐 쳬고리 나저 내수 대비 콘수 대비 락다디 링규리
4: 타그지 나랑조 출로 용야 짜와 지금 남자디 리주 용야 제도 말베
0: 어디 이제 치다 탄당아 정무 위에서 최신 능신 제거래 흔적 신경이 봐
4: 좀시도 뭐 찰그 자고 주규리
0: 예
3: 저

0: 야.
1: 아. 야자.
0: 머리. 자가 시에 중에. 린제라 맞춰 지내 주시라.
1: 네 담사 말베. 맞춰 지내 자나. 내가 양치 토지. 너니게 제시리 쇼르 봐.
0: 문내제나 나라 뜻다시 하시베. 자롱 세미 왔습니.
1: 녀롱 지기 바코네 게치니 이베. 전게스 태우 마리.
0: 마리. 녀니 와도 저기. 자생리 요야 린제 씨 뒤에.
1: 나 생리리 요야 김제 가리 바스. 나 나래 치디. 나라 총제 탐 삼치.

0: Ordeda, Shengli Soba, Pinzu Yiwa Machipje, Narasuna Sacha Sabri, Nasia Tahleme, Oya, Dilengas Niskipaju.
1: Yoga, Niskipaju.
2: Shut up.
3: Bala.
1: Oh.
3: Tula, Mission Dalengadana.
1: Sangha Tua.
3: Nahiran Shibjushi Dei.
1: Goyamdo.
3: Goyamim Payore, Kiran Sume Chube.
1: What has the issue?
3: Sida, near Chensu Moguni, Kiranga Yanidoma. I'm like a Kiran Tata Yauchi Sungi, not Rome.
1: My brother, you bear. You should.
3: Kiran Boga came into Boga Rasha, Dos Chida.
1: You are Majuda. Yes, you are you. Gush.
3: Kiranga Gujinala.
1: You are.
4: 监狱是为乐居女工给出的工资呀，可这就是。那么这出去，他的怕当差，那个钱别花的。要求，监狱是为了俺媳妇，别给我那几笔钱拿多啊。建国，那，让个新旧三边手续给你呢，咱们三边。哦，俺这操办两场嘛，可是亲不喜拿多。一年一家，这个呢，乐居姐姐乐永别选给他姐姐，我先去。工资也是从每段节七个了。
0: 乐居女工南昌新旧姐姐罗卡西姐姐，你看做俺这操办那修旧和三旧，现在也会修不哩，对，可这修说，电视机呗。
1: 俺这南昌给女子的东王送给谁？控制，找我几个亲人是，姐子。是，我那朋友啥的，学习点出三百五的，七百五年多，俺俩做兄弟来算账，认识许久嘛是。那是，干脆陪酒面的忙子，电视机都能也会要的。谈到。
0: 新竹县的龙女南站的姚西拉琼霞，一年乐居女工南站的招生其他单位的，第一天的作为马子其他单位的，接着，俺做女婿其他多。
5: 听说女婿有吧？你三十几，接着给你一个单子，刚开始几月？乐居女工南站的了，落个七百新竹县，我是托了单的执行。
0: 托钱那马干工资了？
5: 你也是么？托单我们先生运的。
0: 作为单位的新旧县局李建国、新旧行给院长的单位书记接触下，他结束。那么这个面对哪个什么？让给研究的。张志明，新旧行的院长学不下，他结束。
6: 哪
0: 个
6: 工资拉低？
0: 第三组呢？他结束。让起来面的算账，星期内让国有事，我听马队内让起没吧？爹爹姐姐里新旧县去的嘛呗？让给。
1: 这里新旧街，后生的俺屋内过不去大众啊，不过的好接济了。
0: 那是，这面让个银子几不月子，见过两个兄弟结婚。
1: 妈问的了，托的不那些。
0: 啊，你这走了？
1: 俺准备去趟孙呢，咱听外行生个的。
0: 那做好点个把别去见面，打个三去。
1: 那大伯，他在那打个电话。
0: 几件事啦？你别看那是别个来去见，也见起来试一下。
1: 都是在对物质上捐大多。今天给村长，俺大爷妈的。今天村长的年呢，说说对俺的贵宾说多了。今天给新的县长，
0: 老孙，村长的俺做起来你给主不同意呢？忙我把村里做了，对他们钱不要的。
1: 俺做很多说东西都有的。
7: 对呀，对，连吃啥瓜子吃瓜子米，俺来这吃去。从哪去这吃啊？嗯，也不是多。我呢，行三个月了是多啊。去俺村里那块店的，之前娘们去年是呗。俺这边这块店的年轻年轻，谁嘛？春节是准两个新年人不是？旁边是准起码牛牛的，没伢子是多。喂，去俺是爹爹姐，看不得个，他儿子大，连这块玩意呢，俺做我爹先吃我吃。
3: 以前举人过爹爹，我去呢，俺给不起来阿姨生不多啊，他这来是的，我是算账，才给你交四小的，让妈哄骗你多啊。嗯，俺当大市民都，以前给是唱过些呢，俺年还得不得不听这那爹呀，听不听过瘾。阿莲，前头让俺点点，好像什么事让你不的。嗯，是。孙英吧？
1: 哦，俺孙英如谁的？
3: 这是我说的啊，是。
0: 弟弟，弟媳妇，咱爹要不听不听我算账，马光不有几里。可这路，
3: 能打明头。 디나 데니 참모 범어셔샤.
0: 어.
3: 컨저 컴니 메바. 나이 공부지. 나다 요마시.
0: 칸이스나 라디에 여보. 키모 담 소사 공부 좀 하리. 제자 다시 가요비.
3: 개 요마시. 잔러 디비치.
0: 어.
3: 따라 녀스케 바규.
0: 어, 디. 하시. 잔레 하리네. 마샤 쇼아.
3: 아.
0: 어.
3: 쟤는 돼아.
0: 拜拜
2: 喂, 染个热热热热
3: 马热, 你老婆热热
2: 기란스니티니에 구지드마르베 러신지체, 데스테이스도가 가로여热热热
3: 영아지
2: 아니, 재능은真的热热热热热
3: 영아
0: 제시니에라가바키교 디가되베 자기시수 탈수지약수시야호수 수요사수나 니에자수이라 니에사수쇼 겐수일럽유니공기 제시니쇼 겐왕기 젠딤체니 세신료비나 나란소 남자가족교문의
4: 其实我那男长个肉有梦有啥呢也不行吧那谈的让钱有次过注意但是不下下所以你也不能靠我啥接个当我当个让你留留些克拉萨学习听人克拉萨个名帕罗杰这几个亿其实我那男长个肉有梦有啥比呢克拉留留些塞学习用啊让个谢吧你就嗯
5: 都得不拿
4: 用啊
5: 阿子志明让那边的要求来接谢阿月呀对的对的 志明让谢伯你让个吸引的你让车下去当晚送给咱们这的让个参加一下可以呢昆州前月车我了车的也好吸引的过来呢让个参加一下可以吧哼你也给什么你们的吸引的马上往这个往这上摘不到啊让个往这可久没就回去的给让给这的铁茶多啊
4: 开始给跟起莫我周来给送别干妹的节度位你南站的参些子面俺最明月的立志切我三九志面俺最热热的乐居女工给拍照套的吞不明度俺最极力天下前的很这些资源俺最南站的赵瓦季了不资源赵瓦季是赵瓦季能速登队引起民居切我人俺你能速切主骂人
5: 俺最没参不到你们的钱我人让给些的卡斯的啊林杰全部要人俺林杰的你们的钱我三九俺最林杰娘家给苦个的小不着矿庄马交警也让他下俺最七六个村的鞋子千余抽了银吧让给节度位千余抽位让了什么最好的月林杰昆最七六个村的钱余抽了要人给这样俺最公司你给成绩你们就前途比那也好洗炸药嘛的呗
4: 哼，让我呢，成就过才行啊！哈哈哈哈哈！哦，杨叔，
6: 是，院长，那么你学徒，
8: 田大宇呗。
6: 田大宇，今天你了，你上学去？星期结束去呢，做军女工给入学生的所在地，隔壁的做军女工给入学生的咱们学校，这，俺就都给我上去。
8: 瞧我上不是不？
6: 嗯，学不咱们给多的。
8: 是，
6: 院长，那么你了，他现在学艺。
8: 不是。
6: 当正式的军队监督官，
8: 军队监督，一定嘛的，最终正式军队主队，让队军队没有通知是。是呗。
6: 哦。
8: 林姐，也学了。看这种，你做看那种，底下俺们都是级别，如果上班正式的，看班上都是级别正式的，自己看这几年，大大第一名都，黑把钱去准备。你看这人呢？
6: 最近学校的教育局嘛了吧，
8: 都不得不通知，你弄谁的呗？究竟家里面人家在做些啥？正式动保的跟这重说，公司没得这些钱，你现在呢，先用这个用钱，俺是他这些钱。
6: 他们这些啦，老对不起。
8: 林姐，家族这个南站的宣传都是俺的，跟这重说。他们的三不单别干预，俺上把市场创造没情况了，他们这个正式的也立即去过问。
3: 你这些呢，给个特别说话钱有谁？嗯，
8: 现在俺都送给，没得输给别人。
3: 罢了，长西头的给他出去打，马的给他就是些，随便去呗。
8: 谁不行？人家还说话么多。
3: 前段时间呢，去，请叫哪里用马的？
8: 伯母。
1: 개급기 남자 챔부터 되지. 밥에 갱키 고아리. 뉴슈실 하유 막장가 싱그러워. 이내 돈 다 가지. 로봇 돈 그리. 네 강강은 네 줘.
3: 이제 용마리. 강강은 용마다. 네 슈바 생그리. 암라게 레그시디 키랑게 손바니 레그 트여서는 네 슈바 생그리 숨기.
1: 용아, 엄마 가르쳐 준다. 승인해. 집켠 뒤에. 어.
0: 지접순아 심사배.
1: 지모양라.
0: 지접순아.
1: 전례위배.
0: 지갑적의 등지시스디 비주코디러 준수샤 지적군동부네 지랑그리 휴가당주 저런안동은 인직 자로신나로
1: 다디
0: 지접순라 가구두길
1: 드네 말이 비주주거디 천대룰라메다 다다 대야유성구이
0: 알레 니하고스 고이동부글러 년상휴제 디네 탭시등주래
1: 지모양라 러슈다 지랑그순야 주거디 과열래
4: 이규 갑주대여제 진롱초롱포롱사 출고니기 갑주제 이공 비고여제
1: 칭로 조롱 보러매 타르 누여래
4: 그도 치는 타니부지 제리 숨마도 여마리 계시 릴 고제 친부이나 폐지 리와 십주즈 여래
0: 지접스마 계란게 숨나
1: 연녀다스요 마주 전제 고전칭에 소사 띵아 쇠래 그리 드르치 녀성이 쇼강아브네 미다초
0: 지접스마 더비아스 지랑게 간소리다 저런 남바 터잖아 쉬우이다
1: 아 다들 하고 지규로 봐 내려 못쏘다
0: 지집순아 지랑 가면 뒤 유배 쉬우고 갈로 됐어 도스나 선쇼경에 랑같이니 미치구지 제조 지린 지랑 숨 쏘면다 지집순아 가서 공연 쏘이나
1: 용아 전화도 공연 쏘이시
0: 레스 레스
1: 오야 폐고
0: 저 레스 쉬워
3: 빨라 챙겨 난거 맨스 탄도 캐 린숑 다야 태년 임배라
1: 니 집 대매 봐 탄도 내 로봇 내줘 되면서 그래 레스다 랑게 리뷰 소개해 동시 교수교 교다 고동들 또 써.
5: 맞음이.
3: 리빈.
5: 유로 또 써.
6: 리빈. 제메쇼스도 교수교.
5: 카데비 믹스 라즈메. 야, 니 속도 소리야.
6: 왜? 질러 넘지 아무도. 로야 잡아 맞아.
1: 야, 쇼쇼는 로마요.
5: 진짜 쓰나. 가세나베.
3: 빨라.
1: 선이랑 소준 그 랭게다. 소준 씨다 제부시겠다. 칭노 조롱 지교다.
5: 레스 십대 레카리유나
1: 시정 폭락이 레터서 용외로 총다신다지기 비주거딘로 균쇼샤 랑게 파신제 딱제시 소야도는 랑게 로그제직 소로지
5: 나다보 스님 밑이제 딱자신구
3: 빨라 나의 주기 인예 로그제토바
1: 랑게 타주
5: 저도
3: 저 주인다 빨라
1: 야 디기유
3: 나스 공예쇠라 야 장소다
0: 시술라 리자도 레라비네 법도 갖고 체브레스요. 된자라 습사치라.
6: 리빈. 뒤그리 시정 불능 집에.
0: 바그리. 맞지 시정 불능 귀지네 샤자 주부리.
6: 내셔 봐. 불능 샤도 토스노. 머다자 파진 솔로는 가수 고래.
0: 군이 발라 바다 지리 주제 든 주어리. 불능 샤도 토스노. 주스 숨나 리르.
6: 전에 단도
0: 마팅은 진중 시행. 미국 대제 집이나 주제 주식구리 무슨 대제 신비나 인제지 닥닥구리
3: 인제지라
8: 문에 정아
5: 저도 삼으로 고 알려줘리
8: 시 저
3: 이 인정 제일 된제 나란즈 빠르시 겹제 천디냐다
5: 영아
3: 인다
5: 인다 인다 뭐야 무슨 대요 지 니
1: 林姐，你在的，就是你个托大罗。

0: 다뇽쇠. 드레시 또또. 조전 조조게 심제 드레시기노. 나스녀러 정갈 발로죠.
1: 쟤는 아이 깨깨시 좀해. 평화. 랑치야슈. 안줄러 균류 공기 락제다. 린제 군주 락제. 해바시라 유버 상게 켈린 뉴브드웨.
0: 나켈레 메뉴야 카로레.
1: 다신 조도. 미스 린제 안주 정글 삼마시 봐. 미카지는 문에 띠도 차라. 그럴 승비노.
0: 김세도.

0: 야자 알리비.
1: 드셔 먹으래. 야.
0: 리비.
1: 응.
0: 야자 아.
1: 나 야스야 하러래. 들려 줬으면 해도 씨. 돈 사서 너 니기 보시니.
0: 응.
1: 재내용아. 나 봐 죽이다.
0: 야, 리빈.
1: 응.
0: 디 가르사. 린제가 장책이.
1: 알레. 네 셴스. 셴스나. 리용은 내가 봐 리제. 리빈 콘스 리스기. 야호 쇼샤.
2: 챤더비야. 네 밤 중내 다 봐. 지구로 큰 중요한 말이.
1: 도대체 나온 말이. 리빈 콘스 님도 여러 번.
2: 말씀 좀 기회면 또 저한테 뭐라 집에 제로 비교 편 떨어지는 약쇼리
1: 지접설아 유로 오겐가 기나 역제 좀 왔으기 쇠매 쇠매
2: 어 맞좀 쓰기
1: 좀 쓰기
2: 로뎁지 몇 세비 아지
3: 오슬아 지우들의 도수주 오겠어 공모송아
2: 잘마시다 돈다 가리유
4: 드레스이 나초도 집에 걸어 내 추고 담아 준쇼스
2: 내도 갈아줘
3: 나저 다다 배주 진로 임베
4: 때문에 안 코딘러 짜접샤
3: 디베지
2: 코딘 카타 먹여다 제이기리
3: 랑게 바르시게 나 고스다 네다시오
4: 리스 남상 바르게 고용기
3: 도스슈스
4: 처음에 마시다 남상 바르게 오스날 고다 톨라디아 그림이 공개 쓰고 숨기
2: 아래 영아 영아
1: 영아 영아

0: 너만 형체.
1: 별미 씨네디. 년수는 사치요리. 감축장고 봐. 가려요리.
2: 됐어. 클라마다고. 나한테 다시 깨쳐야유. 민지. 계속 견주. 코딩내도 다시 토비너. 지마. 그때시지야.
3: 디. 우수게라 그지. 우수가 저 생주진 잡았다.
0: 여나 전년 어제 했죠. 나 저 공시 럽규니고 남자가 출시돼. 꾸지 진짜 체유. 계승이 딱다 대모스나 닝제 딩쉐 기니게 커섭시야.
1: 난다 뭐.
0: 저와 지기 럽규니고기 남자 출시디. 나 저 제러 맞아. 통출 숨다니이.
2: 통출숨에
0: 응.
1: 시. 문에 다가리.
2: 도스다디 켄츠 남자. 나츠 남자 니엘 리주 요구시.
0: 켄츠 남자디 니에 대비너. 갸츠나 저도 체리 다 취샤.
2: 우수. 상행아 저 통출시 위에.
0: 허지 빙파. 니에 니에 진짜 숨에다. 배신 니에 셉셰시 맵자.
3: 나 저선 유진 저부디. 주무 주야시.
0: 제제제제제 나 주무르다 주무르
2: 디스 우쇼 따라냐 마비디 쇼마리 그저 세네앙 알아서 리리지 그저 뭐 수이네 레리디 토라 좀제 칸하자 시톰 성고리 아야 라시야주 약시 주나 킨주 남자들 락다시디 토도된데 쇼르다
3: 토도된데 자 개정부리 이네 두주게 고마르다
2: 따야라 두주 마다 베심체도게
3: 빙파 상게 신중에
0: 지게个公司全部送过，米勒村的康达这娃钱呢，这娃这个老表女工给老大爷出的钱要些。现在俺最近在买把高粱给不？孔雀年了，两个钱都不便宜。哈哈哈！哈哈！给俺多啊，朋友的，对，过去个呀，多个三百多个，然后豆豆啥的，喝完给不？营养营养一百四十的。
4: 喂，林姐。
5: 豆豆，快来坐。
4: 菜市大城中去的。南山人，
5: 去死吧。俺们那个是干啥的？
4: 你这有马达，去死吧。南山那边，你那马啥？记不住了，你那边的。
5: 卡死的，南山那边啥？
4: 你豆豆，俺俩去呀。到头到马山了，不是，记不住了。
5: 记不住了，还是先来陪陪。
4: 俺先坐，也是个有病的。
5: 我建议你，就是不是多么久啊。
4: 豆豆，上个季节住了几度，上个月了几度。
2: 天做喊上我是我什么去？
1: 其实咱们这屋子窄着些呢，天冷也个样吧。
4: 咱们他妈休息。
5: 接着我说，人可都够多差啦。
4: 没怎么做么说，对的。
5: 行吧，记住了，
4: 学了。
5: 明白。
4: 明白。
1: 也就。
4: 呀，对的。
2: 好。
3: 你爹呢？无数个羡慕的，点不得下。他这一天做，我呢当啥事业去？其中俺奶奶妈对我，嘴巴很尊贵的，给不出事了呗。平时是你，平时是这个了，吃松节就好些。吃松节了？平时给不得的，吃你一顿就一百元。
4: 对吧？吃松节的，也可以的。
3: 就是在河南新街，现在去做我这土子，俺还没拿我啥年纪的话。人住的是什么多？去让给干什么钱买吧？特别是去让人家说话，拉手头又不济。拉手头去，拉手头为嘛事？他的钱啥时打多啊？现在钱啊，第一天做也是个要比。他给小黑干啊，第二天做我拉些啥多事给？去让个什么他的？各地对俺做我拉出的有。刚刚去学读书的有不济？
4: 从今年四年的，跟这些人刚刚成立，各地对俺做搜索员啥么大些，给俺打卡这个当兵的，俺呢上些人家那边来个车不是？
1: 大哥，记不住了，多钱呐？他当俺是南昌比喻吧？既然听说了吧，起来进攻的是那马三爷的开心不是？多钱呐？
4: 啊，坚持的，我那看不着，俺也坚持的，初步针对西昌越大。
1: 记住了啊。
4: 키란페지
1: 아들레 겜부 유기레
4: 겜부 유고쇼 아 로시 조리
0: 겜부 유는 제만에 俺最近呢，叫周老师培训他了。

0: 是叫住了是不用
1: 用啊用啊这里我呢记不起了就天子用啊就叫是不用啊今晚呢刚才卡车呢以及我才要休息怎么知道的去的马家
2: 那是
3: 用啊
4: 用啊
2: 他在哪
5: 今天我刚才拿不起你们都起来起来
2: 用啊
0: 用
2: 啊
0: 用啊用啊
2: 用啊
0: 用
2: 啊用啊用
6: 啊用啊
2: 用啊俺就从咱下过去的，军长打你红马打。
0: 夜店那那天走的，客厅的卡他们从咱们中，过有了军长打也没呢，从咱下过离这点了，三打呢，赶没着送给。
2: 叫丁先，从咱下过去了，让离这七个单位呢，出去上嘛，回家就过去的。俺就见那两家过来，他还都不接不，当我嘛是呗。
7: 既然人些话军长多，但没被整个国军下过的军要是，一年卡不着的这不是。当当俺俩做花店卡当不扫码头的，那顿去学一下。一年底，等待他去投入生意。俺谈到，中西区西那个大街了，三等个月。
2: 是，花店个那顿谈到他去投卖吧，谈到也只需三等个月呗。
0: 三等数，这些东北的也请不来。我的五叔，假如来这那顿送餐，让给他三品嘛的。
2: 阿来，
0: 你让三品哦。他当俺弄了洋麻食品呢，起码你是请不来的。
7: 五叔上也不欠东西。大伯有手续的过三路马东的，
2: 是，姑娘，你清明是来没？他等俺俩做，没送来没吧？俺们这三个你们多钱病呢？哪是他去的呗？
7: 我说给谢大师，俺俩最病能操把真的笑嘛是？没等没吧？
0: 一年俺们伸出钱就要嘛的，怎么全部下大了吧？结果你就给两个青年下大了吧？是吧？
2: 第二样现实，
7: 这是上不现了，快点卡当不算的。集中些老大家的开始学习，别总中些做阿的，那个不像这个人。
0: 嗯，
2: 我的林姐，假如去个，那咱今天从头做呀，怎么就起啦？
7: 同大的，三木也不是等伊。
2: 爹，三木他也好了嘞。
7: 花店开堂不做阿的，他就没钱了。我让最南边的退货仓库买卖大些，南边退货仓库买不起，老大肯定是穷嘞。
2: 耶，你家是去个这边，若干门工资，每周我这些，那么这三边了，弄出小钱没事来买吧。
7: 那么这样，军友好高兴多，六大钱币呢，叔叔娘叔叔家买呗。
2: 对了对了，大家几个你们端用多啊？丁轩，转个几楼的。
0: 我熟悉吧，军在有点么的，俺也让孙子的门对面，他当俺是卡子贵族的门工了吧？俺是我那些呢，门工来开车开门多，马上这里边做职业的，那么这样给都是的，槟榔给。东华孙家的郑都南修学没吧？俺是修马就好哩呢。
7: 你什么当教师不？上课才用吧。
5: 俺村委长过来给我接人参加亲笔，可把门帘也还是呢。
7: 俺的同大是三等的员。
5: 快点看怎么说么兔子啊？咱们也不行一般啊。怎么这么气？难道有嘛事？
7: 上个肯定是新疆。
5: 上，说的有年轻人生么多哎。
7: 我说的有呗，没事大的呗。
5: 上了若不美女，去给那若不老用，我有拉拖队，也没那么咋整。真多差个呢，他们得啥不是？开车小的，我上个管教员生么多啊？
7: 上个管教员是有呗。
5: 嗯。
7: 上个从哪是？
5: 杨哥哥从没。
7: 杨哥哥从没。
5: 嗯。
7: 你要干什么新大事？我来你仓库门头。
5: 开始，俺搞买呗。
7: 搞不有？
5: 给一点了搞不有？
7: 人还没写钱不到啊？
5: 嗯。
7: 可是个多。
5: 嗯。
7: 那我有没有咋搞不有？我来你差不多许多。
5: 等到年拿不起，这么些。
7: 拿不起买吧。
5: 起这么年许多？你让了可久呢？搞不前面还管不住，孙云如有啥，我让了卡啥心不求。谈的，我让了搞不有，我让了搞不有，我让了哥哥，
7: 你心有。
3: 我是林杰一名，我林杰一，今天这么我走了是吧？可算真多的对，今天给俺干部家他们捐下。你也让你的鱼，老舅女和男的的吃鱼呗啊？吃得起。我这这下这下，兄弟和那下个着。那是。呀，让俺男的的，我就吃鱼呗。
7: 但他钱有次我存的吃个月。
3: 这下，让俺们马交钱你拿住个。
7: 그냥 터치해 놔주기. 가산 작용을 커서부터 해볼 테니 나를 응위도 없을 때 네가 미친 나게 맞춰도 없어야죠. 당당하죠. 자전거 우체 지기요.
3: 지샤 지샤 지샤 돈도 강에 갈도
7: 강에 전부도 거리 가당 보면 전부 다 좀시 돈벌 나가다시야 돈쟁이 자꾸 주수하소도
3: 좀시 돈벌 가라 돈쟁이 자꾸 돈벌이너 장마 항상 그렇다. 야 되다 되다
7: 세상 그냥 그냥 아까 한번 자주배
3: 디디시 얘기 엄마다 저디 계란주 속배 총무용기 칠레 장축부르샤
7: 계란게 동아 드레다는 듯 생일식이 오늘 저는 아들이 대경의 차가 용비 매체는 아 제네부 총도 숙지매 이내 속배 아 쇼우드 슬럽자 아대 다 차가 용비
3: 인지 쇼우그다 네디 제시카시주 랑게 파키제 여호제 되시 내도 가도네 아화이기슈
7: 터채나 오순라
3: 어제 아재 가시가 연봐
7: 나강에 채 말베
3: 고딘 가다 무집에 던다들베
7: 다그지 매세나 내도 뜻답 되버리 삼수 이내 당다 가스 구도르샤
3: 내주 중사 되서 후이교다 내주라야 니가 요리 라셈쇼 전다 가리니 중사 되서 더나마 세우다
7: 하고스
3: 남자 마치 전다되니 삼리야 호시당초 남자식 겸하다 두두 중선 빨라다가 유시 람발락 메즈디 이나로 삼주 밀시야 가보여 말이 란테네 칸이 큰 시험하다 란 두두 중선 빨라다시 가유 딘데시에는 쓰나 가보용 그리
7: 하고스 오순라 터세나
4: 섭섭시라
6: 디스 기대는 이게 로시바 터제나 주의 다 제목을
4: 소급이 양라 킹스케이리 용도게
6: 문의 제목을 나가디가 나서 팀 하실 수업이
4: 뢰동토 민도가
8: 실사 내 비비지시오
4: 제 도배 진도 하지도
9: 토울 대부나시 너니 단도 경거 차이다 리자 닐레 경거 차이 난다 이마지 토울 대부나
8: 제나 제나 니 비비지시오메다 딘자 습사 난라
6: 토울 대부나시
4: 터제나
6: 주고
8: 피아
6: 주고
9: 주고
0: 祝我别过，拜拜。神色起来，你这神色起来，都得那些。罢了，呱呱死死的，可都老用吧。听人领着伊，给人打起个嘉宾的。阳刚爱喝这酒。
7: 그렇게 그랬을 텐데요.
0: 내가 중에야 말을 삼중해. 강에 말해나 내 질을 용주배.
7: 거딘 가다 무슨도. 그날 주는 뭐죠? 무슨 날 주비?
0: 상가 밑에서 너야 말해. 마저네 뒤에 터지 도수네.
7: 터지 도수. 미마저 채우스기.
0: 소래.
7: 가산 그날 주비. 펑더 공사 직접 처리하다. 천재진도 작용 문제. 돈도 직접 줄라게 채배 문제라죠.
0: 第一个了，看不上白文姐。不让伊呢？哼，他姓咩？哟，
7: 罢了，俺今天刚没学住。
0: 是的，俺等到中期同胞听到这个月，伊呢爱他全部都，今天跟着学什么去？俺三家既然认呢，假使苏州南站的。 로카시치 교부팀 때문에다. 인지 로숨지 냉고 좀 봐도 교배. 뷰세시 고유. 디디엘 상가 삼당배.
7: 디디엘 아주 겨 주수 좀 개만 요시.
0: 할래. 나자 저지. 저지 근데 주소.
7: 나 다리 전다 오더스 탁 주셔 가용비.
0: 저승에 세 받고 마송. 이내 나자디 친구 나자 소리 세 가지고다. 권수 팀자게 진주로와 공투래. 야. 정회

0: 도스터 등과 다시 기란 살실이 조샤 봐라 기란 구수 난다며 봐
1: 치료 컨트롤랑 예매자 서버야고 예역주
0: 유루 니 작은데도
1: 유루에
0: 응
1: 교비제 중에
0: 교비제야 가르기 봐 모란 카바테모 카세 교비인데 야채모 중
1: 또 경제 유루 담당한 저 신주 서비스 선배 긍정부리 挺个大全整嘛的，
0: 完了，真得病。
1: 不，你让歇会，大概养生就不大哈。侬这有三千多呢，可都有那七成嘛的。
0: 罢了，俺先说。中的，这里面呢，古龙行嘛是，这忙去了，土家拿了，掏钱拿。
2: 小西，云茹，收拾起了。
3: 嗯嗯。
2: 今天俺做点子不多，多几点就是多。家妈打工了，别给累死妈嘞。
3: 那你该吃来去买吧，打工这去个。
2: 这两个大年个的也晕了，吃不一面打些多。
3: 一句了，没见面多个，吃不是大鱼。
2: 那俺收拾啥多？你去收拾起了。
4: 云茹。

0: 林奇我记人力忙我穷月。我记你随狂奇你松南洛年大奇米听起切东西给四个月不提那林奇推送不来感情出彩你怕是月不是。
1: 这个忙不明呢投给提出一个怎么忙进一边给给准备送我马赛马上就这些给给给这个给梦想养定义解决不谈。关注日本的投给提出一个罗局给长点了通勤车局给我们当我马赛。给这几座以四观堂总部领给电令了内置动位日本给应该查出热堂人把刚过他家的小区不归钱也不是下了一些路据给二里阶段把电母修了给日本给迷茫不这句呢熊掌银边我进去个月团长就这一节日本给急忙忙起为西月责任了九九的钱呢日本矛盾前给结构了九九堂日本给拉量某种能够刚过车局九九的几个月讲高市死亡堂让王帮助党给西月责任局内部冲突动机堂责任给团长国把赞美的动队七八年马上就这一节给这个栏目了看米林巴堂社会给点赞了两名前部署的游击绝不是西边给给记者为起来看见胡安二国雷爷人民图罗局给参加了那对忙不起了罗忙郎我那给增进图面米图能先起跟去参加了两把堂队呢建筑路局结束前的所有业切记切勿错月他的牛津球业绩退步我日本给马给人路加冷七八天社会机构他业绩制作了甚至数个月绩绝不是这里三地亚国路经营给七八天王艾斯等所有业投给持续你业绩这两亚都周围出业蓝在独立都不是一把他提了你说的罗队业某主业年数加都没对不起经营一九七年日本师兄给陆局给长田里给给七八堂耶律秋卡卡级给他那某主给年间提包括这个月日本给加多某主企业有时当年社会给定令了多元东个月季绝不是俄罗斯莫斯科接住几位陆亲陆局陆局康给给人情目啊阿德莫诺基耶投给持续了对人情目定月开始持续提前面呢航上国边某主给年数提大了青路也牛不点别青去都不美毛主席年间去年把土矿最查出了严苦鬼矿最上边定义七岁这些年南京马水青木一把堂日本也本本给的他刚结婚毛主席年间了他自己把些银本怎不能用给国家差不多你这些绝不是
0: 日本的忙错忙不日本的错给杨特别陆局的大腕儿松永切的西地则成了松永切过了高十四兄弟年开切据了我国切过去切于不是日本山口陆清去村村给看切莫我交协后裔怎么能忘记一边去某些日本去西为给客给名托内批给当了杨日本基错给某处了三七七次农场的七七天团员人不行呢破空缺卡去租车前的昆村 Tokyo 也持续了开林七个面罗县呢马街人路若浪也不谈端我国给表这样年日连马电板切入中心院日本为三七年点前的杨特别路局了我们真是在拖不起过谢谢于不是日本责成日本给跟前母我清水亚烟去责成了有娃动物呢年个期为采取昔日高十四万去责成给广播导入当年日本提拉扬马家桥为也克了有特奇性月别提你随共其特车我昔日解谢于不是日本称作别吞错给提年操作余都弓箭去责成南去吞成古别南切吞人送西别西去提人心娘心的着心都别日本基础给年半途第三遍录取了三星期的日本师兄去责成了所具结局我国七国系写于不是日本的无论高市早贸易几次送年日本责成给陈随你们拉两责成了所具结局顿不觉都别提日本的领袖呢所内当期三车签不起个于不是日本小伯你寻生于西边南几次新年接种西边南你现呢日本给错他给用色归看起随兄弟责成了松子学他责成给团成古伯所具给个人外国区别动作忙不比于不堂没那么给日本权拉扬梦处给灭劫囊弄作为三者七个于不是日本给孔陈当给人送马蹄责成给团成古别囊就此日本权了给我牵不着起来梦处给给客票所不该邀请于接送不是 ribin ji cuo mangzu dan ki mu tu ti zhe chim ge tuan cen gu bo qun qiong che gu yin xi xie yu shi
1: ye rang ge ni zhe chen bie qie zhe sun ni ne zhe bie wo xin na ye rang ge qin zhe bu zhen zhe ba ba zhe yi er ye rang ge chuan mei xu xi ti de zui ka chu xi de ba ti le lian ge bu ma se ye rang ge ta da tuan ti le 27 xin yue la ming ge chuan mei ti ning dui ne dui tang zhe wa mei ji xie yu shi er xin jin ta ran pu yi qie zhe sun ni er qie zhe xin ni ne sun 호르무스 초가도 류베 조진남 제된 제주교 인시시에비시 어레 중앙 모집부 어레 마도인 기업교나 진디 타주 조진타 감존이 구이기 넘주갸 매매 넘주타 매매 책진 나동 하수이 지시에비시 이란 자제 봉디 하다모 MBA 중앙 모집부 모지 압둘라시 제지 신이 계지 저수 도수 건시타 타던토 이란의 진주 책임 어레 마기 호르무스 초가나 주용치 고동 잡고 포시지 쉐비지 이랑게 인연절 선배 내주 배우시나 제제 신이 어리 초망기 모루시 호르무스 초가나 주용지 지급 이랑 초망기 년다남이 더 땅에 제딩이 포유지 셰유종 어리 인연절 선배 어리 토림 뿌리기 된디를 켈린 지금 해보시 여러 철시 제딩 초배 구리민의 총도티 제제 신이 야민이 얘기해서 알레원 토 초바타 파렌스타 인지 리빙소 개가 망부 구리 총도 리뷰지 신양 가나제 시즌 카니양 딘슈다르 총도 리뷰지 다딩기 총도 티나 존이토 여러기 투문 고준소기 내되는 주도를 책임지 프랑스 신진 마글웅기 이란타 아리워라 트뮬르 딘이 호르무스 라리안 고이토바 지역의 시세바타 마글웅기 어르탕 지역의 자주 강동 시나 쇼고 미시 시에비지
0: 레바논 연결 선배탄 최대 뷰네 초비월 신나 지체 숨님 이스라엘의 레바논 로규기 사체망볼 카고 체비 미기에 겔람도 당워타 미죽지라 매균 수입시 이스라엘만 키티님 레바논 직딘 체비 단키 차제비 믹서 무투 동대 동규 인시 주유바마세 제디타 미미 넘초망부 가유 지주비시 계지 두천 뉴벨의 공기 지체 숨님 자블로리 닝두로 칸키 대캡조월 신나 티닌 미미 넘추체티 닝두로캉티 치 키초 더시체린 쇠더캉더 제브구 체바탕 민알 미네시메 추웨네 추저미라 타팅기 제브구키 쇠더캉러 돌균 포유미 세부총미지 쿠유비시 우르스 인조 쳔베 쳔교베 왈싱나 요렌키 타딩 제브구티 제브리 지탕 요렌키 튠티르 렌캉양 로미비시 어디마키 아프리카 먹지부 지체 숨닌 예동게 미니 슈즈초르 아프리카 막조난 슈켄 어리마미니 몰로케데라 조종달 쿠키 니콘네 카르손 참미도 교류 지취비시 어리년 조 쳔베 티닌 생교베 왈싱나 어리멍미 티니 갸츠난 사비 토보치기 유비시 지체 숨닌 어디 냠지 커주 공시 주기 넘초 듄초 듄닥진 싱즈시 아디 Nawai ki namtangdu pabgab, lokjun tan langkor le dunga xorwe, mizik megyun dang yubzhi. Tuengen lakbe gyugin, ngar xin, dekxip qixin yubzhi.
1: Tade tuidir, mege gi chozang gun tu, sonam le la, chixin qi.
0: Sengyu ge jugdu, nganan cunyam tu, zhiwei kengbe xin nang ni, ting rib xin le ge sun shu le, nyong rui qin nang tu.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제타 신도 我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出去 요부용 난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1: 케사르게베 중앙 링주니 퓨유 때문에 군도 터겹치외 바위 중주 년아 름무식이 바타 대낭된 조우니 바위 숭예 천배 링지 케사르게베 방 미마기 디도 토라 장디 정예기 송예라 마젠바라 촉시 자우 쯔베 젠베 냠네 뇌시 냠촌 탑기 경외 랍친 제지 쥐바 체유베 퓨리 미마기 최도 거수 첨부 톱탄 토뮤이 팅디 시제 생멜레잖아 편조 지조 천리칸 미리 심주 소이 탱엔 소장타 심주바 체모 겐 강고 츠뷰라네 링중기 믹세 캐주 카지 골라 제지 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요바슈

0: 그도 계산계 하간지 요바 얘네 다 대다 창마 가르에서서는 되게 건물 좀네 민기 항마를 교류하래 다음은 열로 계산을 하간지 야디 능주 만족의 시에게 권유 계산을 하간지 달라고 하던 만족 다다 해세하게 발마를 이등도 차별하게 권유 하간디를 권유 계산을 하간지 뒤에 대제의 가르에서서는 계획이 다 고인 라자 인에 달라 테네티니 제보라 서가 최대 최세기 니에티제지리 통만상에 대제디 제기다 고인 하카리 아 디리디다 시거즈라 유바 시거즈 고인 계산을 하간다 디진기 테네지 로게기 제당라 계산을 하간 딘게 유보 고인 계산을 하가 참도라 유바 딘게 이내 다 던조 서구 신다게 던조 다다다 지 에 덕균포하네 다다 제예 요마리 이내 다 다다 만주 제도 여바디 직디 에 파마르 리딩기 되네 권연 계산을 하간다 니바디 되네 만주 냠수 휴 심비기 시거즈 총계를 팅리기 강가야기 에 조문랑면 계산을 하가 다 되게 고장 되는래 전문 라면 계산을 하강스 된대 대비하래. 다음은 뒤 민백이 그래야 다 내수기 그네 차시아서는 먼저 편종기 석유 망가지기 난라 림종기 민의 돈주기 거슈 인바를 차별기 다 가르기 슈 된대 망보지요래. 참도 그래 차시아서는 다 발레 샤카르탕 아달하면기 거슈탕 되네 이제 어구 초동기 되네 불어 닝종기 거슈라 소바다 당내리 그라 차시아서는 아달하면기 거슈기 있어야다 대신기 선배기 가르세야기 된대기 거슈 된대 망보지 되야요리 다 뒤에 뭐지 양 저기 나제 그거네 된제 그거네 차시아서는 변화 참도를 오치기 난도 휴배기 비사제벽이 설가 계급이 림바탕벽이 링어 임바탕 되네 가르래서 손다디 설가디다 같이 계산계벽이 임바 설가디네 리모코코르스 해야 돼 설계계 강을 땡도 되네 설계 제벽이 두기 리모 고유벽 설가니 리모코코르스 되네 민탄 다 계산당 지구야 링네 년리기 면에 차샤서는 디브리 당 당가 도거기 리모 다 뒤에 차시아서는 완전 다다 디브리 딘데 건박하게 난다 화강하게 난다 디브리 딘데 계산기 조자 체벽기 디브리 딘데 망보지지에 요래 대장계 방세 다 지기 양 시야당기 문에 차시아서는 계산기 시야당 딜 가르에서서는 능균시에를 중단시기 요래 중단기 리딜 가르에서서는 다 주내기 중단당 되네 전주의 중단시 리니여바 디다 가르레스에서는 계산 대표기 중티 수수 조배 리니 당 수수 머조배 리니 넘버 나조지기 토네 족도 정신기 리니 능주식도 교류하래
1: 콩도 옌장 코르츠빈라니 링중레 트베 리니 능주타 링외 슈샤 카지고라 모두 두르드지 나투스 샴기 두비나 갤라초니 링루니 제블린 토키 바위 중주년아 링슈테 임베 콜라 모두 능주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0: 개주 주버디 계산 개별 중디 공도 슈버 능신기 예게라 때도 잠바 제루 속 다지 류랭가 차야소나 류네 차야소나 다지 제루 뱀말레 주버치리 아 다 루마디 가르레스서는 조고 다 중기 중림당 덤규기 잠종 미네기 저규 흉기 최지 다 디제디 지루기 면에 루명 면에 된 거여 다오는 미네 편주 라블린 제베기 최 디제디 지제기 토대시여 대인도 전부 계산 대비 중디 완주 남주 중시기 레디 중리 흉록이 캡공기 낭라 바위 정주 냥나 세네자 바위 루지 냥송 세거야 존재지 가르레스스는 디 주자 조 디 지제기 남네 주버레라 디기 주제기 낭든 디 바위기 제지 시에바 딘데지리 제 장 뒤 중주 냥만게 공수 지거 이야기 견제 뒤리 다원은 뒤 준비하기 체질을 재배하기 끌러 체압당 기로와 송도 제요리 다 체압아 뒤기 흉디게 뒤 체용구 요래라 지리아티 민업 담린 체죠 이내 뒤 쪽이 주제디 가르래 세소는 가르래 룰러 기르용이야 룰러 체르용아 디제 디에 가르레스에서는 하장기 평숭 초보유바 룰루나 평숭 초보유바 낭된 평숭 초보유바 룰기 양다디 하장 하장기 망부지유바 다 리존 탑공게 나라 딘데지셰요 룰나 미나 똥라 미나 똥다 룰나 치스 다게게게 그네 다 르얀 심주 청야기 심주 제네 토베게 송주지리 千百人物万首唱腔 听这个写书记 明了东堂 Lunatis 他领主给拿了切切切别切入亚给各了明了所说的给给绝别的 Lunati 哈将给平松错过月明了结给给绝给露天让卷绝给露堂切绝给露卡尼苏一句月绿里的哈将给平松错过月 대사기 낭라 셰수이 딘저지 요래 링거 바위 조단라스 포둥두 잡다 핀르메스 카츠숭 로리 마제나스 제풀류 국병 응주르스 셰수이 딘저지 요래 다디 인도 잠에 가르야스서는 링루 동주 때디 안주에게 긴기리 버디 동주 토용도 람산 치거 동도 제반남신 람산 증거디 되기 말이 편주인 발라 루련레 당 개자 셰리체 다디 꽉다자리야 당 잡다자리야 딘데지 제수메바 동토네 데네지 로렌텐데 제안 제수 다오는 루디라 차샤스네 루코란랑레 디시지 요레 댄자지 디림지 디시 당보디 가르레야스스는 루카르린디 유미 제일당게 망르게 중바다 정비 망쇼아지게 낭라 로디라 로알라 탈라 탈라레 탈랑아기 구루레스 딘데지 링게 미는 지그라 랑게 폐주 제약의 낭래 루디 유두 멘자라 시베기 루나 멘자 망보지 여바 베나 제사게 때 루라 차샤소네 다 뒤제디 멘자라 대안이 루기 낭된당 루기 민당 루기 양다 통조에 멘자 텐데 여바 베나 차샤소나 제사 제베기 러시 제베 로린라 자당 저미 나저이 항나 딘주 할라리 하공면 오반 뒤니린스 바신 진루 년라 린 바자라 가괴 진니린스 조진 추바 루르린 루중년 의주 슈니린스 제진시르 로진시 디버 타베 로양린스 종진제라 로진리 주제 루디 자라린스 다디 카르레스선 할라 김주지야 그걸라 항나 딘주디 린게요 바 다 자려기 제보레 템 자라던지 까부의 제배하게 끌러 가를 항안 가를 빠진 진로디 랭기죠 년라 랭예 다시 로제 중로 랭지라 다시 무주 휴야게 끌러 가르래 촉진 추버디 랭기죠 대능신기 다 재진 시스는 다 대시 두시디 두에 끌러 루민다 레레 대진 레레 루민다 레레요 종진 주제 두두 잠바 종진 레레 두제 민다라 시베게 루민다 주제요 바 딘데지 시야게 다디 능신기 다 계설 대표기 중기 낭라 미나 망보지 요레라 미나 레레라 게르게 쮸베 루당 체도 쮸베기 루딘데 류리디 하장기 분순 촉보지 요레 다 능기기 나 계설 대표기 중기 낭라 촨레 넘버 겐니 가좀 제니 타마 죽 지외기 걸라 데니 저시 연구 딘데 지기 요레 저시 연구 제니 데니 죽기기 요래 대인도 잠바 저시 연구 제벽이 급래 되니 루지 요래 다 좀버 멘다라 루나 멘다 딘데 류리 멘다 망보지 요래 데 진네 다 지기 제단게 셔수 지체서나 되니 그러다 다 지기 저시 수야기 제도 되니 남라 님도 거니 유 거저 망비 거지 거 세지 메베 저시 쇼 살라 레겔 헌보 유 링시 링텐 투면 거 더위 메베 저시 쇼 이도 계산 제보 쇼 바디 숨지 거기 거르 검순 대그 저시쇼 저시 남가 강외 저시쇼 명남 서시 대비 저시쇼 님어 대리 저시쇼 채모 강야 저시쇼 년제 다도 대리배 저시 대양 양양 저시쇼 다 저시 대기 대령기 제티디 죽디네 행제조 저지 대리 수주인
1: 听爹的钱就这么当对呢，俺嘴的钱呢规矩熟悉。平常制作菜里看，每日新煮所以，天爱所长谈新煮吧切莫。见江国吃饼那年切这那位，临终给开酒卡切莫出这边，木这切这给能端餐吗？听见了进步学习吧也。听姐妹的菜呢，俺嘴是莫听见了，能端啥吧规矩学一遍，听见呢推多多及时能就满意吧那罗。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레 미나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긍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수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역도 협진 갸중원의 미 시동아동삼기 토간치단타 양암탕도 전해지기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징워타 북극경을 마실타 보갈부 인싱 소군의 나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립하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主母是京主日早啊京主地地几岁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松地京主新年二十八他苏北京册了密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二十八月别日记彭北车年速度七十时混醉前用初于你罗尼十三季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军队凶狼他米林外砸弹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这就是完。养那胖子王皮，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그지 보배 킹베 바우싱 제왕라 고민부에 반냠심을 양라 교수직내 초여금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슈숨주 유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라 쇼고 추우스성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杀死他们了那样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色差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土江南人物系成员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